김현태 목사입니다. 딤플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딤플 라이프는 남보다 좋지 못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딤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딤플러라고 부릅니다. 딤플은 골프공에 패어있는 작은 굴곡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마치 곰보처럼 여겨져 딤플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딤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딤플이 빽빽하게 있다는 이유로 골프공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잔병 치레가 잦은 사람이 면역력이 강화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서양에서는 이것을 딤플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왔다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딤플 효과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쓰신 예수동행 일기를 소개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높은 층에 거주함으로 바람을 주셔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깨우시는 주님을 부르며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의 눌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실 주님을 부릅니다. 무더운 날씨에 찬양을 위해 일찍 성전에 나와야 하시는 블레싱 찬양대 어르신들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하며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는 상황에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묻습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쉬어 가야 할 상황이 올 터인데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런 무더위에 감기로 기침을 많이 하고 목이 따갑고 참 힘든 며칠을 보내며 잠시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긴 시간 병마와 싸우는 지체를 생각하며 더욱 중보하며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감을 알고 더욱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몸의 힘듦으로 주님을 더욱 찾는 은혜를 누리게 됨에 이 또한 감사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계획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전에 블레싱 찬양대원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언제나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길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협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블레싱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카가 예쁜 공주를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장로님께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육을 감당하면서 긴 시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동행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통해 오히려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이기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과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합니다.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힘겨워집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부릅니다.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부릅니다. 셀 온라인 나눔을 합니다. 세런들의 낮은 마음 안에 진솔한 글을 읽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부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받기 원하여 주님 부릅니다. 다윗의 모습을 배웁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분기 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금임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예배 드리며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론들의 순종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치킨가스 지체와 반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화 중에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드리며 말씀을 달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맘모스 빵 할인받아 구입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동해일기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나눔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적어주셨는데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도전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것을 통해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받는 그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듣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예수전도단 캠퍼스 50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고 또 6가지 가이드 질문도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행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일기를 읽으며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나눔방을 만들어 가족들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홀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민의 찬양 일상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세요.

0: 얘들아, 밥 물어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합니다. 가을날의 열매를 위해 여름날의 뜨거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를 위해서 여러 도전과 역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땅끝에서 주님 뵙는 날 가득 안고 올려드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우리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오센워십 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와, 늘 반갑지만 네. 오늘의 이 반가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러게요.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네요. 네,
0: 그러니까요. 네. 사실 한 주 걸러서 그렇죠. 오신 건데도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다시 소개 멘트를 드릴게요.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오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잘 지내고 오셨어요?
2: 네네. 덕분에 네. 너무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2: 네네.
0: 네. 어디로 좀 다녀오셨나요?
2: 서울 다녀왔는데요.
0: 네.
2: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일상 속에서 평소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내가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휴가를 다녀올

0: 있구나.
1: 아,
0: 제가 가서도
1: 정말.
0: 방송을 들었거든요.
1: 네,
0: 네,
1: 문자도
0: 네네네.
1: 보내셨잖아요.
0: 방송을 두 분이 듣는데,
1: 네.
0: 아, 참 고마우신
1: 아.
0: 분들이다. 이분들 때문에 또 편하게 또 누군가는 쉼을 가질 수가 있고.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2: 그러게요.
1: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와 함께 고군분투하며 또이 방송을
2: 그랬죠.
1: 나름 잘했습니다.
2: 아,
1: 네,
2: 그럼.
1: 하셨던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교 임소희 교수님.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교수님, 오늘 좀
2: 네.
1: 마음이 좀 편하셨나요?
2: 그냥 되게 설레었습니다. 이네 명의 자리가
1: 네.
2: 둘만으로 채우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훨씬 더 즐겁게 할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한번
1: 네.
2: 해봤습니다. 네.
1: 저도 사실 앞에 이렇게 쫙다 앉아 계시는데, 팀은 팀이다라는
2: 그죠?
1: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반주에 오늘은 전송은 선생님까지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송은 선생님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3: 네, 저도 휴가를 가서, 이제 저는 바닷가에 누워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없으니까. 근데 또 저희가 둘이 없지만, 그게 무색하게도 두 분에서 너무 잘 채워주셨다. 너무 은혜를 받았다.
2: 감사합니다.
3: 말씀드립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가 또 쏟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오들들 6번님 늘 애청해주시는 청취자분이시죠? 오세라시 모든 분들 오늘은 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니까 특별히 더 괜찮은 아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9507번님, 목사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2: 반갑습니다.
1: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2: 그러니까요.
1: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는 네, 휴가를 드리지 않겠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네, 시선이 지금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마음 어렵진 않으시죠? 아,
0: 아니요.
1: 괜찮습니까?
2: 네.
1: 알겠습니다. 목사님, 좀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습니다. 두분 얼굴을 2주 만에 보니까
1: 네.
0: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1: 아, 아주 좋습니다.
0: 네.
1: 네.
0: 이 스튜디오에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1: 아, 그래요? 아, 역시.
0: 너무 억울합니다.
1: 아,
0: 사진이
1: 네.
0: 실물을 담아내지가 못해요.
2: 아,
0: 담아내지를 못해요.
2: 그렇답니다.
1: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앞으로 아무도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수 없게 되거든요.
2: 공개 방송은 안될것 같습니다, 이제.
1: 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감 찬송가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간은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죠. 교수님, 네, 오늘은 좀 어떤 찬송가를 저희가 함께하게 될까요?
2: 여러분, 원래 절기에 맞춰서 찬송을 하려고 하면, 오늘 부활절 찬송은 여러분이 오늘은 어째서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네.
2: 저는 오늘 음악적인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이 곡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기 때문에 찬송가 164장
1: 네.
2: 예수 부활했으니라는 찬송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잠깐 사담을 드리자면, 가장 친한 친구가 이번에 어떤 핸드폰을 개통을 하면서 인증을 해야 될그 어떤 사이트가 있었었나 봐요.
1: 네.
2: 그런데 본인의 면허증 사진을 넣어놓고 본인의 얼굴과 대조를 했더니 계속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면허증 사진은 10년 전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그나마 최근의 사진. 그래서
1: 네.
2: 인증의 그 어떤 방법을 바꿔서 주민등록증을 넣었더니 아, 네가 그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텁텁한 얼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씁쓸하다. 10년 차이에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인물에게 어떤 특정한 그런 특징이 있었을 텐데, 아, 몰라봤구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신앙인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1: 네.
2: 옛날에 누군가들이 봤을 때, 하은 PD님 정말 믿음이 출중하신 분이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권사님 못지않은 그런 어떤 인자함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0년쯤 지났는데 그들이 저분이 신앙인이었었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쵸.
2: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향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는 여러분 그 향기가 퇴색이 되어지진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2: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부활,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1: 아멘.
2: 봅니다.
1: 아멘. 어쩌면 신앙의 초심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립합창단의 예수 부활했으니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송 먼저 함께 하시면서 신앙의 초심을 되찾는 그런 시간 함께 했으면

0: 아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가죠. 네, 예수 부활했으니 오늘의 주제 찬송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곽충민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네,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의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바람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0: 아멘.
1: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그럴 때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형편이 좋아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복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울산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은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있는데,

0: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라서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예수 부활의 승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은 PD님 혹시 그 동요를 아실까요?
1: 동요?
0: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1: 네.
0: 다 같이 돌자.
1: 동네 한 바퀴 저도
0: 아시네요.
1: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걸요, 여러분. 가사를 저희가 사실 끝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송은 선생님하고 제가 이걸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듣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피아노가 먼저 출발하고 바이올린이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0: 와우.
1: 여기까지입니다. 동요치고는 조금 우아했죠?
0: 네, 그러네요.
1: 지금 이게 어떤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돌림노래 형식을
1: 맞습니다.
0: 나눠봤습니다.
1: 네. 돌림노래
0: 네.
1: 형식을 우리가 지금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듣고,
0: 네.
1: 네. 이왕 악기 잡은 김에 이거
0: 네.
1: 하나만 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파헬벨의 캐논이라는 곡이
0: 오,
1: 있습니다. 자,
0: 네.
1: 이것도 우리가 피아노가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0: 여기까지입니다.
1: 그냥 네. 앞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두 분이서 악기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0: 저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여러분이 즐겁게 해드릴 얇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캐논의 형식도 돌림 노래 형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구조이고요. 한 파트가 먼저 출발을 하고 다음 파트가 출발을 했는데 화성에 어그러짐이 없어요.
1: 네.
0: 그게 너무나 신기한 부분인데 이 돌림 노래를 오늘의 찬양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의 음성으로 네, 1절을 한번 감상이 가능할는지요.
1: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가능할까요?
2: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네.

0: 아멘.
1: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0: 네, 이겁니다. 네. 네.
1: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절은 마치 후렴구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사로도 한번 풀어보고 싶지만 그 이전에 목사님이 예수 부활했으니 늘 두 마디 단위를 해주시면 할렐루야 부분을 우리 PD님하고 제가 네. 스타카토로 끊어서 네. 앞에서 오신 부분과 바로 반대되는 느낌으로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할게요.
0: 아, 알겠습니다.
1: 네. 예. 1절로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0: 네. 네.

0: 잠시만요.
1: 어,
0: 지금, 네. 네. 지금 뒤에서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1: 어, 소리는 못 예. 들었는데 네. 또 웃고 계시던가요? 아,
0: 저는 이제 지금 그 시선이 반대여서 네. 네. 반주하시는 송은 선생님의 표정과 액션이 네. 보이는데 아. 상당한 비웃음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쯤에서 송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상반된 느낌이었거든요. 앞에 목사님 파트는 우리가 레가토라고 얘기합니다. 유연하게 연결하기. 그리고 하은 PD님과 제가 부분은 멈추면서 가기 스타카토라는 부분인데 송은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은혜롭게
0: 아~ 지금 웃느라 아~ 말 못하는 거 봐요 지금
1: 어, 그 어떤 여러분 한 그릇에 담겨있는 반반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0: 맞아요.
1: 좋겠다
0: 네.
1: 짜장면과 짬뽕을 대학교 앞에서는 그렇게 반반으로 만들거든요 학생들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부담스러우니까요
0: 네.
1: 그런 반반 같은 느낌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만 가볼게요 목사님 저희 몇 절로 가볼까요?
3: 네 3절 하겠습니다
1: 3절의 목사님이 앞에서 스타카토 여러분 스타카토는 저는 멈춤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4분음표는 한 박자인데 4분음표에 스타카토가 붙으면요 송은 선생님 한 번만 라라는 음정을 가지고 그냥 한번 쳐봐주세요 길게 자 이걸 스타카토로 표현하면 자 짧긴 하지만 끊어버려요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스타카토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절반은 연주하고 절반은 쉬어가기입니다 그러면 4분음표 같으면 8분음표 연주를 하고 8분 쉼표를 쉬어가는 형식인데 사실 표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0: 네.
1: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확히 그 시간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카롭진 않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앞에 3절에서 이제 앞에 레가토를 하은 PD님과 제가 해보고 목사님이 네. 할렐루야 파트를 끊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해요.

0: 아멘에게요. 아, 목사님 아멘까지 스타카토로
1: 완벽했어요.
0: 아, 네. 여기는 약간 뷔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스타카토와 레가토. 여러분께 네, 이렇게 들려드린 이유는 할렐루야라는 가사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도 끊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봤을 때 목사님 이게 네. 너무 연결되는 그 할이라는 가진 음표가 너무 많잖아요. 네. 한 단어에서 네. 할렐루야와 방금 끊어서 해주신 거 한 번만 해주세요.
2: 할렐루야.
0: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레가토는 한 호흡이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스타카토에는 매 음마다 호흡이 하나씩 네, 들어가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럼 목사님 이게 부르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편하기가요?
2: 사실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는 연주법이긴 한데요. 어쨌든 호흡을 끊어서 내는 것과 길게 한 호흡을 내는 것 두 가지를 다 훈련되어 있어야 두 가지가
1: 네. 네,
2: 어떤 곡도 저는 스타카토 레가토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면 곡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성공하다. 연주할 수 있다.
1: 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난이도의 차이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2: 네, 호흡을 예,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은 난이도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1: 그
2: 쭉 내뱉는 거가 오히려 쉽고 스타카토는 누가 옆에서 한 대씩 계속 때린다라는
0: 이렇게
2: 네네네.
0: 그럼 이게 질문의 대상자가 저희가 틀린 것 같습니다. 허한 PD님 뭐가 더 어려우셨어요?
1: 아 저는 확실히 끊어서 하는 게 호흡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음정도 계속 맞춰야 되니까
0: 그렇죠.
1: 어렵더라고요.
0: 이 네. 질문이 저희에게 맞는 거였네요. 저도 압도적 스타카토가 이게 너무 네. 매번 끊어갈 때마다 배에 힘이 툭툭툭툭 그렇죠. 들어오니까요.
2: 전 두 분이 하는 게 너무 좋게 들었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네. 예. 저희

0: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1: 어, 점점.
2: 네. 곧 그래서. 밤의 여왕 아리아.
0: 아,
1: 나중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0: 아, 네, 그건 이제 네 우리 하은 PD님이 도전하시는 걸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다른 느낌의 찬양의 느낌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돌림 노래 형식을 두 마디 단위로 한번 끊어가 보겠습니다. 출발은 목사님이 먼저 해주실 거고요.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는 맨 처음 출발에 반주와 함께 해주시고 그 바로 뒤를 네. 아,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은 PD님이 처음을 반주와 함께 가시고요. 네. 바로 두 마디 뒤에 우리 목사님이 따라가시고 네. 그 두 마디 뒤에 제가 따라가 볼게요. 오. 그러고서 이게 형식이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나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는 목사님과 함께
1: 목사님께서 먼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0: 아, 저는 반주랑 예. 같이 가시라고 그런 건데 그럼 뒤에 네, 오시겠어요?
1: 제가 따라갈게요. 네네, 네, 제가 그럼, 자신이 없어요.
0: 그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만 목사님 먼저 출발하시고 제가 사인 드리면 네. 우리 하은 PD님 들어가시고 송은 네. 선생님은 첫 번째 거와 함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4절로 가볼까요?
1: 네. 네.

0: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1: 저희가 잠시만요를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저희가 뭐 저렇게 사전 연습 없이 예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그 날것의 어떤 어려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0: 예, 그렇습니다.
1: 제가 하은 PD님께 처음 출발을 부탁드렸던 네, 이유는 네, 네. 하은 PD님 다른 곳에는 귀를 닫으시고요.
0: 맞아요.
1: 피아노의 선율만 들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는요.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주관을 지키되 어떤 부분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0: 네.
1: 그것이 함께함의 미덕일 텐데 우리 음악에서는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앙상블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함께 밥 먹은 횟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0: 그렇군요.
1: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그러면 교수님 네.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게 세 개로 나중에 이제 그 세 파트가 막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1: 네.
0: 혹시 네. 그 이제 저희가 먼저 출발을 하고
1: 네네. 네.
0: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파트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1: 그럴까요?
0: 예, 그게 그것도 좋지 좋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0: 4절인가요?
1: 네, 4절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1: 그나마 낫습니다.
0: 새 파트는 제가 무리했네요. 무리수를 뒀습니다.
1: 아,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너무 못했어요.
0: 자, 여러분 굉장히 아까 다 같이 놀자 돼지또래는 그 캐논처럼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곡에서만 유일하게 제가 돌림 노래를 적용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찬송가 500장을 다 뒤져보고 제가 두 마디 출발하면 제가 두 마디 따라하는 걸 거의 다 해봤는데요. 정말 이 곡만 유일하게 화성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돌림 노래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1: 돌림 노래 묘미요?
0: 네.
1: 글쎄요, 뭔가 그래도 쭉 이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잔상이 남는 것처럼 그 노래가 쭉 뭔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데
0: 네.
1: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메아리? 딱딱딱.
1: 메아리, 맞아요.
0: 네. 돌림 노래는 우리가 캐논을 가장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동요는 제가 여러분께 그냥 들려드린 거고요. 캐논에서 선율을 두 마디 가지고 갈 때, 다른 파트들은 거의 화음에 있는 그 어떤 기본 음들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율들이 두 마디 단위로 거의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잔소리가 되잖아요. 한 번만 얘기하셔도 될 텐데라고 아이들은 그러지만 한번 얘기하면 기억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0: 불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잔소리도 이렇게 억양을 너무 담아서 하지 마시고 돌림 노래의 기분으로 두 마디 단위로
1: 네.
0: 쭉쭉 돌려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1: 네.
0: 이번에는 우리 송 선생님한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에 우리 테너하고 베이스 부분에 정말 보기 드물게 12도에 12칸의 간격이 있는 그런 음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생님 한 손으로 가능할까요? 한번 첫 번째랑 두 번째 마디만 한번 쳐줘 보세요. 자, 선생님 어떠세요? 이게 한 손으로 다 벌어지는 범위인가요?
2: 저는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돼요.
0: 네, 대부분이 안 됩니다. 12도는 정말 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을 쭉 뻗으셔도 정말 한 9도? 9도라 하면 도에서부터 도 말고 레까지 갈수 있는 그 9칸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저는 10도까지는 굉장히 유연하게 봤는데 이 악보에는 12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수 부활 헤스 스에 있는 그 바파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래쪽에.
0: 네, 심지어 왼손에 이렇게 세 개의 마음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오른손이 나눠서 쳐주어야 되는 오른손에서 왼손에 있는 맨 위에 걸 쳐줘야 되는 송은 선생님 왼손하고 오른손을 같이 두 마디만 한번 완성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같이 쳐줘야만 여기가 완성이 되어진 그런 12도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또 12도가 어디에 나와 있나 하면 그 다음 프레이즈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즐거워의 맨첫 번째 음도 왼쪽이 굉장히 간격이 멉니다. 그리고
1: 네.
0: 마지막 구절에 깊은 찬송 부르네에서 부르자에 있는 왼손도 12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두 번째 프레이즈에 만민 찬송하여라 하는 이 부분에는 12도가 없더라고요. 정말 노멀하게 8도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부분들이 반복되는 데에서 어딘가에 무엇이 빠졌다는 건 그래도 한번 생각의 여지를 가질 만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왜 그랬을 것이다는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다른 곳에 다 있던 아이가 여기에선 빠졌네 정도로 결말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한 번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계속 지금 왼손 파트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마디에서 할렐루야 하는 부분에 송은 선생님 우리 3, 4마디 한번 쳐줘보시겠어요? 왼손입니다. 도레미레 도라소 올도 이렇게 파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할렐루야도 도레미레 도라소 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에 할렐루야 부분 두 파트 한번 쳐봐 주세요. 솔라시라 있는 그 부분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할렐루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는 할렐루야에서는 루야이고 두 번째 할렐루야도 루야입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너무 낮으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루야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되게 무겁게 불러주세요.
3: 루야
0: 했던 거그 다음에는 레솔 나와 있는 부분이요.
3: 루야
0: 여기에서부터 12도로 갈때 12도가 여기 아래로 쭉 끌려내려가거든요.
1: 네.
0: 우리 부활하 저는 내려가지도 않아요. 밖까지 여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강하는 것과 상승하는 것에는 긴장도가 조금 다릅니다.
1: 네.
0: 상승하는 부분에는 조금 더 으쌰으쌰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하강하는 부분에는 무언가 다운시키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불러볼 거냐면요. 할렐루야 부분에 가사를 넣을 거예요.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송은 선생님께서는 왼손을 조금 더 볼륨을 키워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는 부분들 볼륨 한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3절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마귀 권세를
1: 좋습니다.
0: 느끼신. 자,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자, 발레인 별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가장 베이스 부분을 조금 내려가는 부분으로 연주를 해드려 봤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에도 어딘가의 진행이 올라간다 싶으시면 그만의 크레센도를 조금 붙여주시면 거의 느낌이 딱 맞고요. 어딘가가 내려간다 싶을 때는 나만의 디미뉴엔도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악상을 붙여서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송은 선생님이 저는 이 왼손이 12도가 안 됩니다 하셨던 건 웬만한 피아니스트는 전부 다 한 손으로는 안 될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리스트라는 연주자 정도는 되어야 타고난 손가락이 기형적으로 조금 기신 분들, 바이올린계에는 파가니니라는 분이 계시고요. 네. 우리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손가락의 범위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작곡가가 왜 여기에 이 12도를 넣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연주 가능 부분을 얘기하기보다 어떤 성가대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깊게 끌어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심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느낌이 들고 한 음에 다른 이름 두 가지를 가진 음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하은 PD님 파에 샵을 붙이면 네. 파샵이 됩니다. 네. 송은 선생님 파샵 한번 쳐봐주세요. 자, 얘는 파샵이고요. 네. 솔에 플랫을 붙이면 반음이 내려가서 솔 플랫이 됩니다. 한번 쳐봐주세요. 목사님, 이건 네? 같은 음인가요? 다른 음인가요?
1: 같은 음이죠.
0: 같은 음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딴 이름 한 소리, 이음 동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음정을 내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요. 현악기와 피아노가 가진 그 음정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튜닝의 범위에서 차이가 아니라 보통은 기준을 피아노로 삼기는 하는데 만약에 피아노가 없는 바이올린 듀오, 내지는 현악기만 뭉쳐있는 현악 4중주 이럴 때는 음정의 기준을 대부분은 낮은 파트에 두고요. 거기에 화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파샵을 연주할 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악보에 파샵이라고 나오면 송은 선생님 파샵 한번 해주세요. 자, 저 파샵입니다. 물론 바이올린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파샵은 누구한테 가고 싶어 하냐면 솔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솔에 가까운 파샵 약간 이렇게 높은 음이 날 수 있고요. 요 파샵을 뭐 우리가 플랫을 붙인다고 하면 솔에 플랫을 붙이면 플랫은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선생님 플랫 한번 쳐봐주세요. 솔 플랫. 자, 똑같이 저 솔 플랫이면 우리는 이 솔 플랫이 아까는 솔에 가까운 파샵이었다면 느낌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우와. 2%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연주자들에 따라서 이게 절대적인 음정이어야 하고 튜너기에 맞추면 그 팀은 연주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음정을 서로한테 조금 낮게 조금 높게 이게 플랫일 때는 내려가는 느낌에 가깝게 같은 음이지만 샵일 때는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는 위로 갈 거니까 솔로 향해서 가는 그런 음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께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에 의해서 네. 어떤 평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피아노에 적용을 시켜놓은 것이지 피아노가 빠진 앙상블에서는 우리끼리 음정을 맞춰가는 과정이 앙상블이다. 고로 우리 송은 선생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목사님의 바탕에 올려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피아노가 첫 음만 잡아주시고요. 딱 두 마디만 저희가 네. 목사님과 함께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음정을 들으면서 거기에 네? 피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음만 한번 주세요.
2: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0: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것 같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네.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려고 했으니까.
3: 맞아요, 맞아요.
0: 네, 저의 의도는 나의 것만을 고집하면 앙상블은 깨어진다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음색과 피디님과 제 음색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조금 튀는 경향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기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라면 그 목적성을 향해서

0: 그래서 음악은 반드시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사모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조금 이례적으로 우리 승훈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승훈
1: 우리 성훈
0: 선생님이,
1: 선생님,
0: 네.
1: 네. 어떤 인물을 좀 사모하세요, 성경 속에?
2: 저는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사모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인물로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2: 저는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혹시
1: 아.
2: 아시는지 다들 아시겠죠?
1: 아삽의 노래라는,
0: 네.
1: 네.
0: 이유까지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2: 제가 사실은, 원래는 잘 몰랐던 인물인데, 제가 지금 교회에서 아삽처럼 성가대를 섬기고 또 청년부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찬양팀에게 아삽이라는 이름을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이름이었고 또 아삽처럼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반주하고 예배로 이제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이 질문을 드렸을 때또 아삽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잘 모르실 수 있는 인물이지만 듣고 나니 여러분들 다 알게 되셨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3: 네, 저는 요나 하겠습니다. 네.
0: 요나.
1: 어떤 이유에서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3: 사람에게는 모두가 자기 중심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자기 중심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저는 그걸 은혜로 얘기를 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은혜를 경험한 선지자 요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중심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성을 들추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을 높인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내신 그런 사람이 요나 아닌가.
1: 정말 솔직하게
0: 네.
1: 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던
3: 우리의
1: 그런
3: 기질과 많이
1: 선지자죠.
3: 닮아 있는 것
1: 네,
3: 같아요.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늘 요나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0: 우리 피디님은 어떤 인물을?
1: 저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전 다니엘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담대함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0: 네.
1: 근데 과연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일상에 좀 해가 가해진다면 내가 그것을 그냥 담대히 받아들이면서도 신앙을 좀 내보일 수 있을까? 신앙의 그런 룰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사모하고 닮고자 하는 인물은 다니엘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0: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1: 네.
0: 저는 에스더 여왕,
1: 오,
0: 네, 여왕이라서
1: 죽으면
0: 그런 건 아닙니다.
1: 죽으리라.
0: 네,
1: 네.
0: 그 단어가 너무 무섭고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결국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여기에 놓아주셨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택할 수 있을까? 약간 무섭고도 그 용기에, 그러니까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다 정도까지
1: 네.
0: 해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계속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저희가 들려드리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지향하는 그런 어떤 인물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닮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겠죠.
1: 네.
0: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나와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내가 나아갈 길은 어딘가? 에서 성경 속 인물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들려드려도
1: 네.
0: 될까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한 그릇에 두 가지 음식을 담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두 마디는 레가토로 해주시고 우리 하은 PD님과 제가 스타카토로 할렐루야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1절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예수
1: 아멘.
0: 부활했으니. 아, 저희가 지금 찬양 또 나가는 동안에 또
1: 네.
0: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면서 좀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찬송가를 교수님께서 선곡을 해주셨길래
1: 네.
0: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1: 네.
0: 네. 근데 그 절기가 사실은 이미 부활절이면은 뭔가 좀 시기상이 좀안 맞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 이 찬송가를 함께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노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1: 아멘.
0: 오늘 또 유럽의 성가대가 연상이 된다라고,
1: 어머.
0: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화답도 해주고 계신데, 저도 들으면, 이렇게 부르면서 부활을 찬양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싶은
1: 네.
0: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우리 함께 하신 목사님과 또 속은 잠에도 오랜만에 함께 하고 계신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여쭐게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2: 네, 지난주 서울에서 뭐 맛집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어떠한 맛집도 이 괜찮은 아침, 이 오감 찬송가 시간에 감동을 줄수 없다.
0: 아멘.
1: 저는 중간에
0: 할렐루야.
2: 울었어요. 아, 정말.
0: 오늘요 하시면서
2: 네.
0: 왜 우셨어요? 어디서
2: 아니,
0: 우신
2: 그게
0: 거예요?
2: 너무, 이 지금 상황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1: 너무 감사합니다.
2: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누린다. 그게 자녀된 특권이죠.
0: 네,
2: 그게
0: 아멘.
2: 2주 만에 와서 그런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께서 행복하셨다니 그걸로 됐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목적 다 했습니다. 우리 뒤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네, 우리 송은 선생님 좀 어떤 네, 시간이셨는지.
3: 오늘 일단 돌림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다.
0: 감동
3: 맞아요?
0: 맞아요. 네.
3: 안 웃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부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와야 되니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오게 돼요. 근데 보통, 일어나면, 피곤하다 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되게 설레더라고요. 오늘 빨리 가고 싶다. 가서 이제 우리 팀원들 뵙고 같이 또 방송하고, 또,

0: 은혜로운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는 설레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있다가 왔지만 좀 감사함을 느낀 한 주였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희는 네, 두 분 다시 돌아오신 것만 봐도 그러게요. 되게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네, 네. 함께 찬양하니까 더 기쁜 또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오늘 또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참 네.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네.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요?
1: 저희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가진 향기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모습에서는 마르다가 생각이 가장 많이 났어요.
2: 마르다요?
1: 네. 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뒤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내 동생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일합니다. 아, 딱 내 마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돌아온 탕자도 너무나 나의 파트가 아닌가. 나는 늘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째서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가. 사람 된 마음으로 가장 갖기 쉬운 그 마음에 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향기를 나는 가질 수 있을까? 가지고 싶다. 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자동으로 따라오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디까지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들이 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어쩌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깊은 찬송을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보다 부활한 나를 보아라 라고 직접 어떤 증거를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좀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런 수많은 마음 가운데 서 계시다면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성한 네, 모든 팀원들 다 같이 함께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1: 네.
2: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오센 워십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일터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를 CG로 쭉 살펴보다가 좀 되새김질하고 복습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쭉 살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난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에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첫째,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첫 번째, 우선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태여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인애는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갑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웃을 향한 긍휼을 의미한다고 지금 번역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그 렉시컨 사전 중에 BDB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어 사전도 호세아 6장 6절의 단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연관시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러한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일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두 구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설명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두 번 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채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십일조는 이처럼 철저하게 잘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6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버렸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내용을 지금 그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구절에서 한 번은 이웃을 향한 긍휼로 이해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긍휼과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 뭡니까? 여기에 번제와 제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봐라.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랬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면 호세아 6장 6절보다 더 후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히 계셔야 될 거다.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혼돈이 심각합니다. 혼돈이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표이고 수단이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에 명하신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결혼반지 예를 잘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반지, 그것은 결혼의 증표고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죠? 결혼반지가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반지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20대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박 나가지고 100억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기념으로 자기는 차를 바꾸면서 3억 원을 들어 포르쉐를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결혼 반지를 위해 동대문 시장가 1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우리 그 포도나무교회 청년들도 있는 여자 청년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반지 보고 결혼합니까? 반지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적인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작은 세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전에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는 구절이 말락서 1장 6절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주인 내지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람어로 사용하셨어요. 그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그랬습니다. 아바라고. 그런데 그럼 여기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느냐? 아니요.

참담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낳으신 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언약이 그 당시 주인과 종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주인, 메스터 혹은 주님, 로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장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 내지는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그런데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 가는도다.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분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해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단합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았으면 지금 말라키는 훨씬 그 후대인데 이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지내도 그냥 가만두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부분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와 수단이며 따라서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말라기 1장과 이사야 1장을 같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러분 자세히 주의 있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

우리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긴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작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본문이 아닌 읽은 구절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신앙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한, 심지어 1장 4절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1장에 좀 올라가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사실 성경 전체에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키서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 버렸고요, 지금 하나님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절을 읽었을 때 예배를 보시면 얼마나 그 예배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했다. 그 시대의 예배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이 날까요? 상상조차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사야 시대처럼 신앙과 예배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살펴봐야겠죠. 제 말은 설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가 잘못된 건 아는데, 성경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 이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토록 타락했고 그들의 예배가 그토록 타락했다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어쩌면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상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셔야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전 시대가 잘못된 건 다 압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전혀 못 봅니다.
오늘

0: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떻게 돌이켜야 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본질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예, 말씀으로 돌아가면 맞는데 그럼 무슨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이제 15년에 대장암 4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고입니다. 새벽에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 환경 미화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요,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20년 넘게 환경 미화원으로 일한 캐나다의 시몽 파레프 파르가 쓴 쓰레기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매일 쓰레기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런 나를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괘념치 않습니다. 나와 나의 동료들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현대 소비사회의 오점으로 표현하고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 이 도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하는 일, 그 가치를 이해하며 귀하게 여기고 주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받게 될 겁니다. 한홍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오지은님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늘의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네, 오늘이 서머 스페셜로는 끝날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규 방송으로 함께할 텐데 서머 스페셜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죠? 4760님 사연입니다. 친정 엄마 전도를 위해 2주 동안 이천에서 천안으로 예배드리러 왔어요. 오늘 엄마는 등록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엄마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합니다. 네, 4760님 사연인데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까?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네. 네, 이런 표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세요? 이런 표현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되는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신앙 생활을. 근데 그때, 형제님, 누구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느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정말 얼마나 막 새 힘이 솟고 그랬는지 몰라요. 만일 어느새 이런 언어가 낯설게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뭐 회복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내 입에서도 멀리 떠나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내 입에 가까이 하자고요. 지금 4760님 사연 보면서 그 생각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 전도를 위해서 2주 동안 이천에서 천안으로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와 할렐루야 오늘 엄마가 등록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 사연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 그랬지. 맞아 나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엄마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세상에서 네, 그런 감동, 그런 감정 전혀 느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니까 엄마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는 이들의 어떤 권리? 아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4760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머니 네, 축복합니다. 극동방송도 가까이 하시고요. 믿음도 날로날로 커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안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4760님 신청곡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고요. 이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침 이슬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너무 작을 뿐더러 양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두둑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내리는 비는 금세 눈에 띄죠. 세상살이도 이와 같은 듯합니다. 소박하고 착한 이들의 작은 행실은 아침 이슬과 같아서 쉬이 외면당하곤 하죠.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가녀린 이슬방울이 빗줄기의 씨앗이 된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소리엘의 성도여 다함께 찬양 함께 듣고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은 오늘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참 좋은 내 친구 정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컵을 하나 바로 씻는 건 금방입니다. 하지만 싱크대에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설거지가 곧 큰일이 됩니다. 옷 한 벌 정리하는 것도 그렇죠. 조금 이따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가벼운 일이 미루는 동안 더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혹시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해야 할 말, 먼저 건네야 할 사과 한마디,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 또 마음에는 주셨지만 밀어왔던 작은 순종들. 내일의 무거움으로 남기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해보면 어떨까요?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플리워워십의 내가 살아갈 이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참 다양하죠. 귀찮아서 일 때도 있고요. 정말 뭐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서이기도 하고 또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오히려 시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있다가 시간이 좀 나면 기도해야지.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면 말씀을 읽어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뭔가 전도를 시작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시작할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내일의 나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걸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벳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버플로우의 내 맘의 주여, 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더 좋아지면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이 준비되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마음을 오래 미뤄두지 않는 것, 오늘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좋은 씨앗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클래식 콰이어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였습니다. 우리가 미뤄둔 일에는 이상하게 마음의 이자가 붙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거든요.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 집안일 빨리 해야 되는데, 아,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다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미뤄둔 시간이 더 큰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말 큰일이 아니라면 작은 일들, 방금 마신 물컵 하나,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연락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리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다면 지금 당장 짧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한 번, 네, 내일의 나에게 또 넘겨주지 않고 오늘 해봅시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고은의 시편 139편, 그리고 크로스로즈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메들리 찬양이 이어지고요. 조수아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까지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손영진의 신실하신 하나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두근두근 라디오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인생에서 첫 몇 해 동안 그녀는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 방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앤 셜리번 선생이 그녀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책임을 맡게 됩니다. 수년 동안 함께 노력한 결과 켈러는 셜리번이 손을 눌러 알려준 일련의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켈러가 10대가 되었을 때 셜리번은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자 켈러는 아주 흥분하면서 셜리번의 손바닥에 썼습니다. 오 선생님, 그 존재를 그렇게 부르는 거군요. 존재한다는 사실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름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누구도 완전히 무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첫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죽은 그날이여 첫 찬양으로요. 팝 소프라노 복지은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유빌라 때 프레이즈 싱어즈가 부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아름다우신 찬양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찬양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멘. 도미누스의 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이 오사 클래식 카이어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앞서 들으신 곡은 강찬의 섬김 듣고 오셨습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찬양 들으시면서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연

0: 협회 지원 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고 굳게 닫힌 장벽이라도 라디오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캄캄한 먼 땅, 북녘의 들녘과 골방 안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파라는 아름다운 통로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광복과 분단 40주년을 맞이했던 1980년대 북녘 동포들과 공산권 성도들을 위해 전파의 길을 넓히며 뜨겁게 기도했던 극동방송의 북한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나누는 복음의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와 눈물 위에서 싹트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공산권 선교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1980년대 초반에는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로부터 공산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과 방송이 공산권 선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기 위한 초청이 쇄도했고 공산권 선교 세미나가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첫 회는 1980년 9월 18일에 발족한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의 중진 교육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1982년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도고 온천에서 제1회 공산권 선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때 강사로는 방송사의 주선으로 국내 이산가족과 연결돼 귀국한 심양 섭탑교회 김영애 집사님과 대련교회 백운창 집사님이 참석해 생생한 증언으로 참석한 지도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백 집사님은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와 방송사를 제일 먼저 찾아와 이 방송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2회 공산권 선교 세미나는 1983년 11월 28일 워커힐 호텔에서 교계 중진 목회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문화혁명 당시 온갖 박해를 당한 제중동포 김하선 장로님이 참석해 중공신자들이 받은 고난을 증언해 줬습니다. 제3차 세미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1984년 11월 1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낮에는 각 교파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저녁에는 직장 신우회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극동문제연구소장 강인덕 박사님과 유진벨재단 대표로 북한을 드나들었던 스티브 린턴 박사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세미나에 대해 교계에서는 그동안 막연하게 들어오던 공산권 선교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돼 감격스러웠다. 방송사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같은 세미나를 자주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동방송은 1985년을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로 정했습니다. 1985년은 광복 40주년이기도 하지만 민족 분단 4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북한은 중국이 채택한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변하고 있고 북한에는 참된 의미의 기독교인과 아세아 방송, 극동방송 청취자가 다수 있으며 북한 선교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연구자료집 주여 40년이 되었나이다를 발행했으며 이 자료집의 부록으로 남북한 사전에 종교 어휘풀이 비교를 실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교에 중점을 두는 방송을 위해 2월에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상권 프로그램 제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스티브 린턴 씨가, 2차는 북한 이주자 4명이 각각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봄 프로그램 개편도 자연스럽게 북한 선교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습니다. 또한 공상권 방송 제작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제1차 연구회에서는 유춘환 아나운서가 공산권 프로그램 제작의 일반적 자세를 주제로 발표했고 제2차는 이동진 아나운서가 남북한 언어 비교 이질화 현상 연구, 제3차는 박승배 아나운서가 북한 청소년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제4차는 한영호 아나운서가 북한 여성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제5차 연구회에서는 오승수 아나운서가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생애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실태, 특히 기독교 위장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귀순자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북한 지역에서의 수신 상태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공교포들을 통한 북한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 북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80년에 복음의 메아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까지 15분간, 주일에는 북방 동포에게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에 편성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수신 청취 시간대는 아니지만 1984년부터는 주일 오후에 생명줄 던져 프로그램을 편성해 탈북 출신 장로님들의 증언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고 1986년 봄 개편부터 이를 더욱 강화하며 공산권 선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켰습니다. 특히 1987년 4월 5일 봄 개편부터는 한국어 방송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30분으로 늘어났는데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2시간씩 북한 집중 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생활 구조와 지하교인들의 실정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끝에 이 시간이 북한 주민들, 특히 지하교회 교인들이 방송을 청취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서에 심야 방송 허가를 신청해 그해 2월 허가를 받아 마침내 심야 방송 전파를 쏘게 됐습니다. 이때 한밤의 명상, 나의 살던 고향, 내 영혼의 노래, 주여 언제까지이니까, 방송 성경 강해, 라디오 예배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아침 방송은 북한 동포 대상 선교 프로그램인 아침 해가 돋을 때를 기존의 새벽 5시 30분에서 5시로 30분 앞당기면서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해 10월 11일 단행된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서는 새벽 0시 45분부터 1시까지 안효환 목사님의 수기 낮은 대로 임하 소설을 연속 낭독 방송하고 새벽 1시 30분부터 45분까지는 월남한 교역자나 교계 인사와의 대담 프로그램인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1988년 봄 개편에도 이어져 한밤의 명상을 시작으로 방송 성경 강해, 오늘의 찬송, 연속 입체 낭독, 한미음악선교회의 내 영혼의 노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리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히 매주 주일 새벽 1시 45분부터 2시까지 김영은 아나운서가 진행한 새벽별의 노래 따라는 북한의 주요 절기와 행사를 소재로 하고 북한의 사전유를 활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한 어휘를 사용해가며 북녘의 의식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선교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선교문제연구소에서 준비해줬습니다. 또한 1991년부터는 광복 50주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해방

이전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소개하는 북역 기행 프로그램이 5년간 유관지 목사님의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방송된 복음의 메아리는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생방송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는 극동방송의 대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제약과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닫힌 문을 여시고 전파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북녘땅과 땅끝 먼 곳까지 주님의 말씀이 닿아 소망의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방송을 통한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이어폰과 헤드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들이 볼륨을 너무 높여서 들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볼륨을 최대한 키우는 이유는 특정 노래나 가수를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변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동영상을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요. 오히려 그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작은 속삭임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헤드폰을 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들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단체로 하이킹이나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리가 길고 걸음이 빠르지만 다른 이들은 여유를 부리며 늦게 걷는다. 보폭이 다른 누군가와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애를 쓰거나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있다. 성령께서 한 걸음씩 보조를 맞추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위안이 된다. 우리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가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께서 항상 보조를 맞추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진할 수 있다. 오늘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걸으라.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걸어야 할지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킹스웨이 뮤직의 Be Still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클래식 화요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필 데이브의 프레젠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현재의 행복을 유지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할 때 현재의 행복에 온전히 만족하고 즐기는 것인데요.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냥 행복을 누리세요. 좋으면 그냥 지금을 좋아하세요. 지금 여기서 무얼 더 보태려고 하지 말고 더 욕심을 채우려 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바로 지금을 즐기세요. 당신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려 할 때 현재 행복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썸머 스페셜.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래입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냐의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성취했다는 것은 열 가지, 백 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부족하고 서툰 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요. 한쪽이 차면 다른 한쪽은 비어있게 마련입니다. 네, 성취란 결국 한 가지 일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많고 얕은 즐거움은 포기하고 하나의 깊은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은 포기하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라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고현모의 음성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오늘 차찬양으로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 들려드렸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용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풍성한 은혜의 찬양들 함께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송경민의 가장 귀한 삶 들으시고요. 이어서 유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CTS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계속해서 나눌게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하다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은의 음성으로 주님 뜻대로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주군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빈 공간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부귀영화의 대명사 같은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사람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 있고 돈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부귀영화의 대명사이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도요, 속이 텅 빈 것처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직장생활 막 목을 매기도 하고요. 또는 자식에게 이렇게 막 집착을 해보기도 하죠. 뭐든 이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해결이 쉽사리 되지를 않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동물들은요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달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동물은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 다음 것이 생각나요. 육신의 배가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거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바람도 쐬고 꽃 구경도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러나와야 된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내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헛헛함,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마른 자들 물러나온대,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우리 공짜는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리 값을 매겨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식인이셨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지성에도 만족이 없고 명예에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늘 목이 말라 평생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이분이 이걸 깨달으시군요. 느지막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있는

0: 목마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마음속 헛헛함과 공허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이제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세 번, 한 10시간씩 한 세 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가십니다.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 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 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회 김성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영광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거나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과 또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들 중에 어떤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저 이야기는 글없는 책과 똑같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나 또 CCC 대학 캠퍼스 전도에서 사용하던 글없는 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 팔찌를 볼 수 없지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복음 팔찌는 다섯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복음 팔찌를 약 3개월 전에 북문방 전도왕이라고 하는 박봉남 장로님으로부터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이나 또 혹은 팔찌나 손에 시계 외에는 무엇을 끼거나 차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팔찌만은 목욕하거나 사과하는 시간 외에는 늘 차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 팔찌의 가치가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제가 선정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선생님이거나 아저씨 아줌마 혹은 어린이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들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제가 칭찬을 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가방이 참 이쁘네요. 신발이 왜 이렇게 이쁘세요? 또 혹은 피부 색깔이나 얼굴 생김새나 인상이나 키나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장점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후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금색과 검은색, 붉은색과 흰색, 초록색 이 다섯 가지의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선생님에게 또 우리 학생과 아주머니, 아저씨,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형제, 자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섯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황금색입니다. 이 황금색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이시죠?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색깔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은 색깔입니다. 이 검은 색깔은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예, 붉은 색깔입니다. 여기 하트 모양으로 있는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죄의 사함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네 번째 색깔 한번 보십시오. 이 색깔은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흰 색깔입니다. 요 흰 색깔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누구든지 죽으면 세상 떠나며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섯 번째 색깔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색깔이 어떤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들의 믿음과 생명을 또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지금 봄에 보면은 파르게 올라오는 초록색의 새싹이 있듯이 이 새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꽃을 피고 나중에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팔찌의 다섯 가지 색깔 황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초록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복음 팔찌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도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다면 제가 하는 이 영적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처럼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가 기도할 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 자매님 아주머니 아저씨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시간 영접기도를 함께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의 인적사항을 잘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어 봅시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들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나의 왕
4: 대신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방송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있었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의 무림고수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방송사로 자꾸 문의가 옵니다. 일정상 참석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방송을 들을 순 없냐, 볼 순 없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잘 편집을 해서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박봉렬 목사님의 강의에 이어서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의 강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로마서 천독, 신약 천독, 성경 전체 천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달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강의 들으시면서 성경 통독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1: 저는 목회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목회

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에클레시아 구별되게 부르셔서 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 이제 교회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목회를 꿈꿨는데, 시간이 한 7년 정도 지날 때까지도 나도 안 변하고 성도들도 잘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의 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용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칼이라는 게 있는데 칼의 용도가 강도한테는 무기로 사용되는 거고 의사한테는 사람을 살리는 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칼이라는 것이 누가 쓰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용도는 다 같죠. 칼이라는 용도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용도가 잠을 재우는 거냐, 베개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용도를 쓸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본래의 성경의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뭐 마무리 못한 게, 목회를 그렇게 하다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이 목회를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살수 없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용도를 알기 시작했어요. 용도.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돼서 칼로 남을 살리는 용도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왜? 실력이 안 좋으니까. 왜냐면 뭔가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맹장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하면서 맹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의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의 칼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말씀의 검이 칼이잖아요. 그럼 그 칼을 휘두르는 거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휘둘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용도는 알았는데, 살리는 용도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써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가 한 7년쯤 됐을 때예요. 7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례를 받으니까 그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목회를 하는 거에 본질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계가 유지되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안식년을 취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목회자니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1년간 교회를 비우게 된 것이죠. 1년간 교회를 비우면서, 외국에 나가서 제가 할 일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은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특별히 하려고 한게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비우는데 갈 데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냥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일날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중에서 제일 힘들고 난해한 성경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로마서라고 들은 기억이 나요. 뭐
다른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럼 로마서

글을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읽다가 보니까 한 1000번 정도 읽게 됐어요. 1000번 정도 읽게 되면서 얻은 응답 같은 거겠죠? 그냥 1000번을 읽으면 응답을 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결말을 찾게 됐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1000번 읽을 때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큐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큐티 잡지를 만드는 편집 또 했기 때문에 큐티가 뭔지는 잘 알고, 또 선교 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기초 지식은 있었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 간사도 했고, 그러니까 기초 지식은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큐티하고 묵상하고 뭐 그러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읽게 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제가 뭔가를 설교하기 위해서 읽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에 꽤 괜찮은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잘안 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어야지.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들은 에피소드고, 이거는 벌써 이게 제가 7년, 목회하고 7년 전이면 한, 23년 전이거든요. 제가 지금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하고 7년째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로마서를 읽을 때 설교하려고 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내가 뭘 하려고 읽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밀어낸다는 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큐티를 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아도요,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의 글을 보면 그 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요, 이 머리가, 뇌라는 것은. 근데 그걸 그냥 읽다 보니까 그 저자가 쓴 글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 내가 그걸 눈으로 보거든, 귀로 듣든, 어쨌든 그 책을 쓰신 분이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 내가 그걸 대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뭔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전에 들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에 설교를 할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지라고 하면 그 주제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저자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읽는 게 좋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이 생각을 하고 읽어야지 왜 아무 생각 없이 읽냐고.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 생각 외에는 그분의 생각이 절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게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 시대로 구분하면은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그리고 다 합치면 그냥 창세기예요. 그렇죠? 그 창세기를 사람들이 내용을 구조화시켜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창조시대 쪽에 있는 내용의 절반과, 족장시대 쪽에 있는 내용의 절반, 페이지로 절반은 아니지만, 11장과 그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조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4대 사건, 4대 인물 다 아시죠?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4대 사건, 4대 인물로 이렇게 딱 뭐가 돼 있냐면은 고정화 돼 있어요. 그게 학습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딱그 8가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화되어 있으면은,
고정화되어 있게 되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성경 읽다

밑줄 긋은 것들 있죠? 다시 성경 읽으면 그게 더잘 보이죠? 밑줄 안 긋은 건잘안 보이죠? 그럼 밑줄 안 긋은 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밑줄을 다 긋으면 되죠. 그러면 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날 읽다가 보면은, 이 말이 여기 있었네? 여러분, 창세기 이래에 그 내용은 계속 거기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읽었는데도, 배웠는데도. 아브라함은 큰 사건이 뭘까요? 번제를 드리는 건 이삭한테 주면 안 될까요? 이삭은 할게 별로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 사건이 크잖아요. 아브라함 사건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뒤로 쭉 가가지고요, 모세오경 전체에 나와요.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은 단골 메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브라함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복시 땅에 언약을 준 것이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사건이고, 이삭은 번제 사건이죠.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한테 큰 사건이죠. 번제 사건이죠. 그 다음 야곱은 얘기거리가 많지만 중요한 핵심을 찾는 거니까, 사건은 여러 개다 찾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것만 찾는 거니까. 아버지를 속였죠. 속였어. 근데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가 정말 취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장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축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파축 사건. 파축 사건이 결국은 장자권을 취하고 싶은 건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스토리가 있냐면, 우리가 그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죠. 장자는 아니잖아요. 장자는 이미 에서잖아요. 근데 명분을 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분을 주냐면,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팥죽은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한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보면.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한 권의 책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1장, 2장, 3장에서 16장까지의 무슨 뜻인지를, 4대 사건, 4대 인물처럼, 1장은 뭐, 2장은 뭐,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1장, 2장, 3장이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의도를 파악하려면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을 고정화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왜 파악하지 못하냐면,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창세기만 내용 파악이 잘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사사건 사대 인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건 저자의 의도잖아요. 의도는 또잘 몰라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일단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요, 성경 신학교 안 나오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할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파축 사건 알듯이. 연대, 인명, 지명 몰라도 할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그냥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 연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명, 지명도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그게 부산인지 서울인지 상관없으니까. 읽는 사람은 왜? 부산에서 일어났다. 서울에서 일어났다. 근데 지도를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지. 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왜냐면 지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굉장히 뒤처졌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금 창세기는 제가 학습이 잘돼 있으니까 창세기로 설명했어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66권 중에서 한 권을 딱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20, 30년 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요? 라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안된 거냐면, 내용 파악이 안된 거잖아요. 그럼 내용 파악이 안된 것이, 아이들도 알수 있는 내용 파악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용 파악이 되어야만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의도를 파악해야만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이 독자가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만 가지고 결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애들도 알아요.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그걸 왜 만들었냐고요. 왜? 물어보면은요, 교사가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어요? 질문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제가 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도록. 예.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왜 만들었죠? 예. 이게 창세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방법론인 것이 있어요. 하가다 읍조리기나 그다음에 시편 낭독이나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거는 방법론에 가깝잖아요. 방법론에 가까운 거는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한테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는데요.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죠. 그럼 보세요. 이 방식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식은 개인적인 취향에 가까운 거예요. 빨리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빨리 읽으면 정신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빨리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천천히 읽는 게 좋은 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가지고 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좋은 거가 좋은 거예요. 천천히 읽는 사람한테 빨리 읽는 게 좋으니까 빨리 읽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천천히 읽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나는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난 천천히 읽어야 좋아. 그럼 천천히 읽어요. 여태까지 천천히 읽었잖아요. 천천히 읽는데 뭐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의 방식이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는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론을 찾는 거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눈높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성경 읽기가 있고 어른의 성경 읽기가 있잖아요. 성경부도 다 계단식이 있잖아요. 단계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건 너무 좋은 성경 공부야 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그 성경 공부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초 성경 공부가 있듯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적용이. 그러면 아이들도 성경 읽고 싶고 어른도 성경 읽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성경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효율성 있는 걸 찾는 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방법으로 읽으면 되니까 다. 그 방식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방법으로 읽으면 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특성이 있고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성경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이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의 특성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야라는 걸 설명하면서 나에게 회개를 시키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기록된 목적 자체가 그래요. 기록된 목적이 사대사건 사대인물을 설명하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용이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언약을 줬고 언약의 의도가 뭐고 라는 것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장과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단어를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문장과 문맥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경외라는 단어가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사전체지만 다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경외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번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말 100세나 됐을 때 준 자식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서. 이거를 순종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22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그 창세기 22장 사건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주저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 내리치는 팔을 천사가 잡는 그림이 있어요.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라는 의도가 뭐예요?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해놓고 왜 못 죽이게 하냐고. 의도가 다른 거지, 의도가. 의도가 뭐예요? 경외. 근데 보세요. 뭐를 경외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고. 사전을 찾으면은 사전적인 지식으로 공부하는 건 성경 공부인데 성경을 읽으면은 공부까지 되면서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자기가 해석해 주잖아요, 성경이. 뭘로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것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뭘 했는데? 순종했으니까 단어를 우리가 만들면 뭐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명사로 만들면 순종이잖아요. 순종을 뭘로 본 거예요? 경외로 본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창조 기사가 나오지만 뭐가 없냐면 왜 창조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내가 지었다. 창조했다 이 말이야. 왜?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고는 경외, 그 다음에 사랑, 순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45장을 읽게 되면은 이 우주가 온 우주가 창조된 것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제가 로마서를 1000번 읽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기록 목적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기록 목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목적으로 기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000번을 또 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0번 읽었을 때가 10년 전이에요. 그때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서신이 3500독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3500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

처음부터 천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천독이 되고 삼천독이 되고 그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읽을 때.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읽게 된 것을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바울서신이 구약을 보는 잣대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목적을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보통 구약은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스토리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구조화시킨 게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썼을 때의 그걸 설교라고 합시다. 그럼 설교 본문이 전부 다 구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쓸 때에 신약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써지기 전이니까. 근데 써지기 전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그 성경이 다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전부 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왜? 구약에서 이미 말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 목적을 찾게 된 제 체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체험을. 그냥 주석을 보거나 책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천번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알약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약을 먹는 것 같은 거와, 보세요. 비타민을 섭취할 때 음식으로 먹는 거, 알약으로 먹는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간도 있지만 맛을 못 느껴요. 비타민C에 대한 걸 알약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C에 채소에 있다고 쳐요. 아니면 과일에 있다고 쳐요. 그 맛을 못 느낀다고요. 신앙생활이 맛이 없다니까요. 왜 뭐가 없냐면, 성경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삶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무슨 힘이 없냐면은 이 지식이 힘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경 지식들이 많은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창세기 얘기하면 다 아는데요. 에스겔이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저한테 아이를 데려다 놓고 한 시간 동안에 에스겔을 얘가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공부 말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 내용을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에스겔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학습을 해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제 가정집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모임을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요. 그 모임을 하게 되면 소서인서 중에 한 권을 읽어요. 읽고 나서 한 권이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요. 성경 읽기의 방식은요 무궁무진해요. 다시 말하면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연극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암송할 수도 있고요. 큐티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그게 읽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암송을 하려고 그러면 한 절씩 암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절을 반복해서 읽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암송은 한 절을 읽는 거고요. 큐티는 단락을 읽잖아요. 단락을 반복하잖아요. 묵상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큐티는 단락을 반복해서 읽는 거야. 읽기라니까. 읽기를 반복하면은 분량에 따라서 그게 물론 약간의 기교가 있죠. 묵상하고 관찰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읽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될 때에 암송은 한 절을 반복해서 읽는 거고 큐티는 단락을 반복해서 읽는 거고 읽기에서 말하는 통독은 통으로 읽는 의미예요. 읽기는 읽는다는 뜻이고 통독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독, 속독, 통독, 통독이 방법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독은 다른 의미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통독이라는 거는 전체를 훑어서 읽는다는 거, 한 번에 쭉 읽는 걸 통독이라고 해요. 그 통독의 그 의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분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자, 의도, 그 다음,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지명, 인명,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걸 절대 모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성경을 막 읽혀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 내용을 자기도 몰라. 자기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어려워서 못 읽겠대. 자기는 애들한테 막 읽혀.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쉽게 쉽게 읽어요. 왜냐?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얘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돌아가면서 읽고 그 소선지서 한 권의 내용을 돌아가면서 자기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련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는 책이 걸린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읽다가 나는 읽으면서 머리를 짜는 거죠. 읽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 그냥 은혜로 정해야 되겠다. 그럼 이 구절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 지 1년도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은 아무 대답 안 해도 창피할 게 없어요. 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게.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대.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 책에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벨론이 나오든 거기 지명이 나오든 인명이 나오든 그게 아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가 않냐면 연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때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공부하는 거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요. 그냥 왜 하나님이 화를 냈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냈는지는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물어보면 되지만 일단 자기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야. 이렇게 성경 읽기가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은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다. 지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딱 성전, 성령, 거룩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에 40장과 48장까지는 성전이 나오는 거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에스겔이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날짜별로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파괴된 이후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왜 에스겔을 왜 썼냐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즈음에 에스겔에서 저자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마른 뼈가 아니라니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 성전을 회복시키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 뒤에 나오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그다음에 헤롯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닌 이상한 성전인 거예요. 새 성전인 건데 그게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있는 의미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는 건 내 머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지 않다라는 건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방식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면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처음 읽을 때 요한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는 것 중에서 처음 읽는 사람한테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저자의 의도가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에 따라서 처음 읽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죠. 그럼 방식은 당연히 중요하죠, 방식이. 왜? 나한테 맞는 걸 채택해야만이 나는 시간이 바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읽느냐,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식 때문에 읽어진다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분의 주체가 돼서 그분만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읽든지 상관없지만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는 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머리와 방식이니까. 인간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읽든지 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놈은 기도를 줬는데 어떤 용도로 쓰지? 근데 정욕대로 잘못 구하려고 써. 그럼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이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열심히 안 되겠죠. 많이 하면 될까요? 많이 응답이 안 되겠죠. 우리 그것은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법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성경이 주체가 돼요, 이렇게요.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기록된 걸 제가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아, 하나의 성경 전체를 제가 읽고 의미를 문정화시킨 거예요. 성경은 주어예요, 성경이.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요. 경외는 순종하게 만든다는 뜻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경외보다 쉬운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이 순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할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뭐하고 동의어가 됐어요? 사랑하고 동의어가 됐잖아요. 문장과 문맥의 구조 속에서 단어를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떨 때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신명기가 계속해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반복적으로 말해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읽다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들을 다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인데 신명기에서 말할 때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출애굽기는 시내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같은 산인데 거기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원래 구원.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시제의 차이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막 이 뭐도 만들었냐면 이단도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이 구원 때문에. 구원파도 생기고. 근데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 구원의 상, 구원의 완성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영원하신 분이 사람의 시제가 갇혀 있어가지고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근데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원,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발생해요.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긴장감이 현재, 그렇죠? 현재가 구원의 삶이에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창세기 얘기는,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보세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면은 문학적으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이 시가서니까, 선지서는 뭐야? 선지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 말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다음에 열한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말했어요. 그게 누가 보면 24장이에요. 27절과 44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가요? 구약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이게 제가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왜 제가 바울 선지 쪽을 많이 읽었냐면 구약의 정통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신약 성경을 대부분이 다 썼어요. 그리고 다 교리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가 구약을 배경으로 책을 쓴 거예요. 강의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그게 구약의 율법

0: 을 신약의 복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를 사용해 갖고 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글도 대단하지만 이 바울서신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성경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보다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플러스 복음서는 뭐예요? 초림의 구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구원이 발생한 거에 내용은 복음서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 나한테 임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도행전. 자, 보세요. 구약 전체와 복음서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오신 거예요. 복음서에.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의 삶이 발생해요. 현재 뭐요? 사도행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는 구원의 삶의 기준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뜨면은 구원이 발생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순종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믿어서 순종. 이게 다 바울이 쓴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1장, 제가 왜 로마서를 자꾸 강조하냐면 로마서 1장과 16장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뭘 못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거지.
1: 네, 다시 봐도 큰 은혜가 되는 강의였습니다.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의 성경을 왜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세미나 실황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몇 점만 보내주시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널리 전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한 안내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작진행의 장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의 단순하고 심플한 전략에 우린 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트려 먹고 부흥을 깨트려 먹고 회복과 축복을 다 산산조각낸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번에는 그 마귀의 허접한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잘 이겨내서 승리의 골을 넣고 축복의 골을 넣고 회복과 부흥의 골을 넣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곱 번째 주제는 분노입니다. 마귀에게 보낸 초대장 분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는 분노,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 상황의 문제이며 몰지각한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며 그것이 부정적이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실패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노가 마귀의 전략과 전술임을 깨닫고 분노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영적 분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극한의 분노와 잔혹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실은 우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전쟁통 한복판의 사상자보다

인한 희생자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어제도요, 이제는 뉴스를 자녀들과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 19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잔혹한 뉴스들이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몇 년 동안 떠들썩했을 법한 그냥 칼부림 사건들, 그 살인의 그 참혹한 현장들이 이제는 하도 많이 일어나서, 어제도 또 칼부림 사건에 그냥 희생자 두 명이 나온 거 아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막 떠들썩했을 건데 요즘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위험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참 희한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분노 하나, 화를 하나 참지 못해서 인생 박살나고 아니 나락간 인생들, 그냥 차가 쭉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멈추는 거예요. 아, 그냥 멈췄으면 되는데 또 그때 무단횡단을 아줌마가 한 명 한 거예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그럴 수도 있잖아. 또 그냥 그때 또 지나가는 걸 또 가만히 못 있고 전 어차피 신호 대기해서 쓰면 되는데 빵! 또 울린 거예요. 난 그 크락션 울리는 것들 보면 나 이해가 안 가. 그냥 긴급할 때나 그냥 울리는 거지. 여러분, 습관적으로 막 크락션 경적 많이 울리는 사람들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 인격, 저는 그런 사람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빵! 하는 거. 아니, 막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지가 잘못했으면 그냥 건너가면 되지. 또 창문을 내린 거예요. 저도 삿대질을 하고 또 그 아줌마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차인들을 돌려서 그 아줌마가 서 있는 인도로 그냥 돌진을 해서 쳐버린 거야. 다행히 여기 그 방지 그 기둥 하나가 딱 막아가지고 차는 박살나고 그래도 치긴 쳤더라고. 그래서 아줌마는 병원 실려가고 아저씨는 구속되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걸요? 그 뭐라고? 그 창문을 왜 열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분노할 일이 너무 많고 생각해보면 저 멀찍한 걸 그냥 두라고요? 저 멀상식함을 내가 그냥 지나치라고요? 뭔가 억울해 보이고 내가 피해자처럼 보이는데, 아, 성경은 내가 그냥 무턱대고 화낸 것도 아니고 화낼 만해서 화냈는데, 여러분 그냥 막 화낼 만해서 냈죠? 그죠? 승질 낼 만해서 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어찌 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왜 성경은 나를 실패자로 부르고 그것을 믿음의 영역에서 실패라고 보는가? 여러분,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열받아서 화를 낸 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지려고 했어요. 아, 내가 그냥 무턱대고 막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열받을만 해서 화를 낸 건데, 아,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화를 냅니까? 그죠? 열받게 하니까 화를 낸 거고,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 상황이 잘못돼서 화를 낸 건데, 이것도 죄란 말입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짜증내고 분노를 바란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화가 날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 터뜨린데, 분노인데, 그럼 당연히 그 유책 사유가 상대방이나 그 상황에 있는 것이지, 날 화나게 한 상대와 상황의 잘못이지, 왜 내가 죄라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의 갈등과 분노,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볍게 넘겨보지 않고요, 성경은 그 분노 자체가 영적인 실패라고, 그 분노, 성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억울한 피해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에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는요 화내면 진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그냥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는 네가 화내면 진 거야. 무조건 내가 분노 냈으면 그 상황에 뭐 몰지각과 몰상식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비인격 모르겠고 화낸 네가 진 거야. 오늘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고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지혜까지도 전달해 드린다면 여러분 잘 받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왜 화낸 내가 죄인가, 내 잘못인가? 첫 번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마귀를 내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허용한, 즉 마귀에게 일할 수 있는, 마귀에게 사역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

장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기가 여러분의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기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럼 마귀가 없길 원하면 틈을 닫아야 되죠. 근데 틈을 열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틈을 여는 게 뭐라고요? 분노라고요.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래요? 마귀에게 제발 좀 틈을 좀 주지 마라. 결론인 즉슨 이걸 이해해보면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마귀에게 보내는 초대장, 분노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승질 낸다는 것은 마귀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여, 마귀여,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아니 왜 초대장을 세성도한테 소원이처럼 세성도한테 보내야지. 왜 마귀한테 초대장을 보내?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마귀여, 마귀여,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사택에 모기가 좀 많아요. 미쳐, 모기가 날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아. 그런데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어. 막 불을 켜고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 불만큼은 그래서 생쇼를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준비됐어? 집사람이랑 어떻게든 모기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도 모기는 어딘가 방충망에 조금만 뚫어진 틈만 있어도 모기는 무조건 들어와. 아주 기가 막히게 집요해. 모기처럼 집요한 게 마귀야. 마귀는 저 승질내네, 승질내네. 저걸 통해 물맷돌 중학교로 들어가자. 저거 화내네, 화내네. 저걸 통해 들어가면 되겠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찢어진 방충망이 되지 맙시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자기 때문에 목이 다 들어와요. 자기 때문에 마귀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억울하잖아. 문 잘 닫아놓고 잘 관리감독 했는데 자기가 찢어진 방충망이라 자꾸 걸로 들어와 마귀가. 여러분 마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 사역 안에,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질머리를 내는 것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고 제공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나 때문에 마귀가 우리 교회와 내 사역의 현장에, 우리 예배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식의 내 영혼 가운데 마귀가 들어왔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의 영역을 허락해주는, 허용하는 이 미련한 짓을 제발 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마귀 하나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분노와 혈기에 이 마귀 하나가 작업을 시작하면 마치 잠언서 17장 14절의 말씀에 다툼의 시작은 마치 뚝에서 물이 쫄쫄쫄쫄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농원촌에서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논에 뚝 있고 방죽에 뚝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쫄쫄쫄 좀 새. 그러면 조금밖에 안 새니 괜찮네 이러지 않죠? 물이 조금 뚝에서 뚝방에서 물이 좀 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아주 위급한 시그널인 걸 우리가 알고 보수를 하죠. 여러분 그 다 시골에 살게 생겼는데 자꾸 모른 척하니까 다 알 것과 뚝을 만들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자꾸 뚝방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걸 이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뚝방에 물이 졸졸졸 새기 시작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뚝방 제 방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툼이, 분노가, 혈기가 그 성내는 것이 그렇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우리한테 어떤 해도 위에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졸졸졸 새는 물 같아도 그거 그냥 냅들어주면 그냥 방치

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은혜를 담아놓은, 우리의 평강을 담아놓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담아놓은, 우리의 축복을 담아놓은, 우리의 부흥을 담아놓은 이 뚝이 그냥 완벽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처참한 결과로 어느 순간 와르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이거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쌈질하고 함부로 혈기내서 안 돼. 너무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학습된 사람들이 많더라. 이 분노와 뭐 싸움하는 게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학습된 사람들이 있더만요. 여러분, 이거 잘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시작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소중하게 내가 모아오고 저장해놓던 그 은혜와 축복과 부흥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제발 뚝에 물 샐 때,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다툼이 분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분노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처음 시작 다 두 개에서 물이 좀 새는 것처럼 시작돼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을 앗아가고 박살을 내요. 제가 아는 한 가정, 내가 참 가슴 아파서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날 그냥 평범했던 어느 날 저녁 밥 먹고 나서 그냥 아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존심 상한 남편이 아니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도 팍 이제 대꾸를 한 거예요. 그 싸움이 번졌어요.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밥 잘 먹고 디저트 먹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 자존심을 긁은 그 아내의 한마디, 그리고 거기에 참지 못하고 팍 화를 떠뜨린 그 남편의 한마디에서 이제 불같이 싸움이 번진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오고 가다가 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 그 남편이 휘발유를 뿌려버리고 자식 본 앞에서 자살을 했어요. 본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이 전신 화상을 입어 지금까지 고통 중에 살고 있고, 그 아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제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아마 타임머신이 있어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지체 없이 그날 그 저녁으로 돌아갈걸요? 오늘 당신에게 그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둑이 터져버리듯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내 미래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건질 사람은 나밖에 없어. 상대편의 분노는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분노는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 뭔가 딱 삐질삐질 분노가 나오려고 그러면 막아. 거기서부터 진짜 큰 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왜 죄인지 알았죠?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 오늘도 내 삶에, 내 소중한 영역에,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마귀를 내가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솔루션,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고 제어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솔루션까지 되려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래. 자, 보세요. 분을 내어, 근데 분이 나는 건 내 선택은 아니에요. 오늘, 야, 화낸 지 참 한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화 한번 내볼까? 내가 선택해요? 짜증나게 확 껴든 그 차 때문에 갑자기 분이 나죠. 내가 주차하려고 지금 딱 핸들 꺾고 있는데 아줌마가 딱 가서 서가지고 자기 남편 부르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이거 화와 분은 내 선택이 아니더만요. 그냥 화는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확 오는 거예요. 불현듯 그냥 내 삶 속에 확 찾아오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은 내 선택이야. 내 의지가 아니지만 그 다음 액션, 그 다음에 반응은 내 의지고 내 선택이야. 화가 날 순 있어요, 그죠? 분노가 날 순 있어. 근데 그 분노를 가지고 그 화를 머금고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는

돼. 이 분노라는 괴물이 마치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풀어줘서는 안 돼. 이 분노라는 빌런은요, 이 괴물은 한번 풀어두면 엄청나게 번식하고 삽시간에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괴물이야.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걸 자꾸 풀어줘서 마음대로 활동하게 만들면 나중에는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괴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분노가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부인이랑 싸울 때 아 오늘은 내가 휘발유 한번 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 했겠어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와 사단한테 잡혀 먹은 거지.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그날 딱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들었을 때 입 다물 수 있는 건 할 수 있었어 없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통제가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돼. 그 마귀가 마음껏 분노가 그 혈기가 역사하도록 여러분 허용해줘서는 안 돼. 내가 제어할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붙잡아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놈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어다가 처박아놓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순간 그 분노가 내 삶에 초대되고 있다는 거, 그 무시무시한 괴물 혈기와 분노가 결박이 풀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를 때도 처음에는 그럴 것까지 아니었는데 그냥 요거 따끔하게 어? 숙제 안 하고 손 안 씻고 밥 먹은 거 요것만 그냥 요것만 하나 훈계하려고 빗자루를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노란 괴물이 이제 나를 잡아먹어서 그죠? 처음엔 그냥 숙제 안 하고 거짓말 시킨 거 요거 하나를 책망하려고 했던 건데 분노가 막 커져.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 얘기까지 나와. 아니 얘가 거짓말하고 손 안 씻은 게 왜 열심히 더운데 일하고 있는 남편까지 풀파워로 때려 풀파워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결혼 초기에 내 마음을 후벼팠던 남편의 엄마 생각까지 나. 전문용어로 시어머니. 거기에서 와, 그 아이가 시어머니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요 분노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딱 통제하는 게 죄예요.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화는 날지라도 액션으로 가게 하지 마라. 죄를 짓지는 행동하지는 반응은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또 하나 지혜가 뭐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아까 다시 얘기, 분노는 내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화 날 일을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가 나, 화가 날 수는 있어. 근데 그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에 대한 복수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 분노를 하면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착각이래.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면 막 이가 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열이 나고 아 일어나서 암 걸리고 이러면 누가 걸려요? 내가 걸려. 아니 생각해. 내가 뭐 100번 양보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 그런데 이거는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여러분 뭐 이, 머리가 다 빠지고 암이 걸리고 잠 설치고 누가 내가 그렇다니까. 왜 나한테 복수를 하냐고.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제가 늘 한 예화 중에 누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더러운 막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 음스를 확 던져서 팍 터졌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분이 나죠 분이. 자 이게 누가 지금 내가 누가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 좀 던져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노가 나는 그 상황은 내 선택이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야. 누가 던졌어요 쓰레기를. 그 분은 나야 돼. 그런데 자 이 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이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그때부터 내 선택인 거야. 그죠? 그거 뭐 좋다. 그건 빨리 버려야죠 나도. 근데 아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를 버렸어? 가만두나 봐라. 갖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넣어놓고 또 잘라도 그 꺼내서 또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음식 쓰레기 던진 놈이 잘못이요? 그 끌어안고 자는 놈이 잘못이요? 에이, 내가 그렇다고 자기들도 자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는 분이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의 모습은 아니냐. 누가 나한테 음식 쓰레기 같은 분노 유발의 쓰레기를 던졌으면 난 버려야지, 해결해야지. 근데 그걸 왜 끌어안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 왜 장롱에다 놓나? 왜 자다가 벌떡 깨서 다시 그거 꺼내서 또 품고 자?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그때부터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인생이 쑥대밭이 되고 냄새나는 건 내 책임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버렸어야죠. 해결했어야죠. 오늘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음식 쓰레기 같은 분노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거 절대로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아. 나를 상하게 하지. 빨리 버려요. 이제 제발 그만 버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 유통기한이 있다고. 은혜 받아서 한번 은혜 끼쳐서 눈물 흘리고 평생 가면 목사는 할 일이 없어. 그다 한 2주쯤 지나면 눈알이가 또 축시해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래. 이러니까 목사가 아주 브라이트하게 다이나믹하게 막 이것저것 할 일이 끊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은혜 유통기한을 늘려가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참 기억을 오래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게 신앙의 성숙인데, 내가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 은혜 유통기한은 너무 짧아. 뭐 숙주나물도 아니고 이틀이면 말갛게 잃어버려. 그런데 이놈의 분노, 음식 쓰레기 같은 분노의 유통기한은 한 몇 년 뒤요. 아직도 10년 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직도 작년 얘기를, 그러니까 작년 쓰레기를 아직도 품고 있는 거야.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분노 냄새 나는 걸 왜 품고 있냐는 거야. 이제 버릴 때쯤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제 버릴 때쯤 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의 음식 쓰레기 코를 받고 같이 맡아주며 나도 같이 분노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게 마귀 새끼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마귀한테 틈을 벌려줘서 마귀가 막 들어온다고요, 이제. 그 틈으로. 여러분, 화를 다스리려면 제발 은혜 유통기한은 좀 늘리고 분노, 화해 이 유통기한은 좀 제발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유통기한은 겁나 짧은데 분노의 유통기한은 그 뭐 좋은 거라고 평생 동안 간직하려고 혈기로 더 빠르고 복수심으로 방부제 처리까지 해서 오늘까지 품고 있는 자들이요. 그 뭘 좋다고 그 혈기로 더 빠르고 복수심의 방부제까지 처리해가면서 그걸 오늘까지 챙겨갖고 살아요. 제발 이제는 버려요, 이제.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릴 것 아닙니까? 그 한계 안에서, 여러분, 그 냄새나는 그 한계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분노가 죄인가? 분노는 내 개인적인 사적 유익을 깨뜨리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내 스스로 깨트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노는 죄라는 거야. 분노는 실패라는 거야. 제 주장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제발 화내는 것 좀 더디해라. 순종이 빨라야지, 섬김이 빨라야지, 한구자 섬김이 빨라야지. 그거는 기도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그러다 9월 4일 지나가, 이제 9월 4일 5일 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해볼까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성내기는 어찌 이렇게 민첩하고 재빠른지.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와, 이게 무서운 거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 있고 싸움하고 갈등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적이 있나 보시라고. 나는 잘한다고 그 짓거리 하는 건데, 나는 잘해보겠다고 그거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와 은혜가 있는지 보라고요. 절대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섰어도 형제들과 다툰 것이 있고 화해할 일이 생각나고도 그거 내려놔라. 해봤자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것에 임하지 않으니까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영적인 작업을 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거라니까. 이러니까 화내면 지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요 옛날 한참 이렇게 까불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혈기가 많았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냥 마구 해치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냥 맨날 그 피해자가 곳곳에. 그런데 내가 신앙의 영역에 딱 목회하면서 딱 이 말씀을 듣고, 네, 그때 내 목회 영역에서는 정말 화를 내지 않아요. 네, 그래. 제가 20몇 년 동안 울산 속에 내가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있냐고. 그래. 내가 진짜 화를 내면 진짜 그 인간 어지간한 거야. 정말 제가 화날 정도를 만들었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성질, 그 성격으로 내가 사역을 했으면 여기 두드려 맞았을 사람 엄청 많아. 꼴밤 한 200대씩 맞았을 거야. 살아남지 못해. 근데 화가 안 나. 그냥 그게 용납이 돼. 우리 2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날 놀리려고 그랬는지 내 어릴 때 거칠게 살았던 그때 친구 한 놈을 데려왔어. 아씨,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더니 서로 보기 민망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계속 와. 호성아, 나도 너 개업식 때 가줬으니 너도 우리 가게 한 번만 놀러와 주면 안 되냐? 너 지금 무심하냐? 야, 목사가 단란주점에 어떻게 가냐? 단란주점에. 야, 올 때를 오라. 한 번만 올 때를 오라고 해야지. 옛날 내 스타일 생각하면 내 자신이 신기할 정도, 내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역사가 깨지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은 웬만한 것, 옛날 같은, 그래서 어떤 데 그래요. 아, 웃으면서, 아, 목사 안호성으로 우리가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좀 드리세요. 그냥 안호성으로 만났으면 당신은 여기 빵꾸 났을 수 있어. 꼴만 맞아서. 내 분노와 승질머리 못 이겨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버린 적 여러분 없어요? 또 나만 쓰레기야? 자기들은 다 온유하게 잘 살아서 이 모양이고 막. 여러분 분노함으로 내 개인적인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성경은 내 분노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내가 사랑하는 이곳에서 깨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거.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찾아와서 너 하나님 등져, 예수님 부정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왜? 먹히지도 않을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장장님한테 와서 마귀가 너 하나님 버리고 절에 가자 그러면 그거 들어줘요? 예수님 부정해,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이제 걸어오지 말고 가서 절에 가, 막 이렇게 하면 갈 거예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건 먹히지도 않아. 마귀 새끼들도 알아.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그런 걸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 마귀의 전략과 택들은 이거예요.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시기심, 질투, 서운함, 섭섭함. 그래서

들어보셨어? 신학적 용어 중에 박사학위 때나 배우는 건데 석사에서는 안 배워. 신학 박사나 배우는 얘기인데 섭섭마귀. 들어봤어요? 서운사탄 섭섭마귀. 내가 뭔가 피해자처럼 여기지만 서운함이 드는 감정 자체가 사탄이 틈탄 거래. 섭섭마귀, 서운사탄.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시기심, 질투, 서운, 섭섭, 짜증, 꿀보기 싫음, 분노, 혈기, 의심, 불신. 이런 마귀는 이런 걸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의 멋진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들, 그 귀한 완전하신 영적인 작업, 그 은혜의 확산, 부흥의 성취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거기서 끝장내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손 안 대고 우리 스스로 그걸 깨트려버리는 걸 이제 구경하고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걸로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산산조각내고 깨트려버리는 그 마귀의 전략을 알면서도 매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 마귀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정말 그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노가 치밀었어. 뭐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아,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천천히 마음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거에 눈알이 돌아가는 거야. 섭섭한 거야. 서운한 거야. 시기심, 질투,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잘 처리했으면 되는데 결국 끝내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야? 분노의 창을 들어 죄를 짓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다윗은 진짜 분노나고 화낼 일이 많으면 다윗이 많지 사울이 많아요? 다윗은 목숨 걸고 나라의 위기를 건져냈고 충성스럽게 사울왕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줬는데 아 훈장을 줘야지 왜 창을 줘? 그죠? 그러면 진짜 화내고 분노할 사람은 다윗인데도 다윗은 그 분노를 표출할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무방비 상태로 사울이 누워있는 걸 찍어 죽일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아. 분노를 다스린 거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하나님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노를 이겨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제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노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이 모든 악한 것들과 다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마귀 속삭임 들을 거예요? 이런 마귀는 꼭 우리처럼 우리 편 내 편인 것처럼 와서 야 점 찍고 와서 나라라라라라 변장하고 와서 꼭 나를 사랑하고 위해 준 것처럼 변장하고 와서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무시당하잖아. 한번 악해. 여러분 꼭 나를 위하는 것처럼 와서 하지만 이 마귀의 속상임에 넘어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대로 반응해야 여러분 그 분노를 그 혈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대나리

0: 이온 껴먹은 놈을 만났어요? 당연히 멱살 잡고 확 박살 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수행과 내 단련과 내 도덕성, 뭐 인내심과 내 인격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야, 100대 노련이면 거의 3개월치 월급이니까 그걸 껴먹은 놈 만나서 멱살 잡아야죠. 그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 100억 빚을 탕감해줬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아이고 됐다, 너도 가서 잘 살아.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수행하고 노력해서 백단의료원의 멱살 잡은 걸 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저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아니 자자손손 갚아도 못 갚을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용서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니 에휴 백대나리온 그래, 너 그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냥 가서 잘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분노의 절제,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혈기의 참음, 내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는, 여러분 불교나 타종교에서는 참선과 명상, 수행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절제, 참된 온유, 참된 용서는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야. 내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너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것이 믿어지면 이제 화낼 것도 없어지고, 그죠? 화날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이 실패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앞으로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설교할 텐데, 분노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마귀에게 활동하도록 열어주는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버리니까 죄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막 다나가나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화낼만 해서 냈잖아요. 그죠? 분노할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 새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참다. 그래, 교회 사랑해서, 분노하고, 뭐 열받아서 화내고, 그래서 잘 돌아가요? 자식들 더 잘 돼요? 우리 교회 더 잘 돼요? 안 됐죠?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되면 좋겠는데, 되지도 않아.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번에 큰 축복이, 큰 부흥이, 큰 회복이 이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물맷돌 중앙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빗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진호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우리 삶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깊은 안식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가산책 오늘까지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과 호국에 관한 노래입니다. 제일 처음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 작곡이죠. 이 마에스트리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승전가 박신화 콰이어. 세 번째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 시협성단 바리톤 이상훈입니다.

광복과 호국에 관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마에스트리의 노래였고요. 승전가 박신화 가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주제로 세 곡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박미경, 그리고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제목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등대 소프라노 이혜선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화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특별한 곡 설명 없이 세 곡씩 제가 불러드리면서 노래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박미경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김기영의 참 좋으신 주님, 이와 채목화여였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소프라노 이혜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세 곡 골랐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베스퍼스 합창단. 두 번째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세 번째로 찬송가 오신실 하신 주, 바이올린 박지혜입니다.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이인영, 그리고 하늘 소망 안재숙 편곡인데요. 박지혜 김정범의 독창, 박신혁 하여입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다 찬양대,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이인영, 하늘 소망 박지혜 김정문 독창과 박신호 커였습니다. 이제 미래를 주제로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성결대 콘서트콰이어입니다. 서머 스페셜은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한 곡씩 설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요 며칠 아침 저녁 공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뜨거운 공기에 숨이 턱 막힐 정도였는데요. 며칠 전 비가 한번 시원하게 내리고 난 뒤부터 정말 신기할 만큼 특히 아침 저녁 날씨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며칠 전 오랜만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너무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밤새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던 게 바로 며칠 전인데 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잤다가 감기에 걸리다니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가 입추였죠. 입추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더운데 무슨 가을이야, 정말 이 더위가 가기는 하는 걸까 싶었는데 정말 지나가고 있었나 봅니다. 비가 한번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달라진 바람을 느꼈지만 사실 계절은 그전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산과들은 뜨거운 여름을 견디면서도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을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우리 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의 온도가 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의 다음 계절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달라진 바람을 느끼며 가을이 오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 속에도 언젠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오늘도 따뜻한 마음과 미소로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콕콕.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보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친숙한 명곡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콕콕.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곡은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입니다. 아마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멜로디를 들으시면 아, 이 곡! 하고 알아차리실 것 같은데요.

이 아침의 기분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작품 페르긴트를 위해 작곡한 극음악 가운데 한 곡입니다. 곡의 시작을 잘 들어보시면 플룻과 오보에가 맑고 단순한 선율을 서로 주고받으며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화려하게 아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했던 세상에 조금씩 빛이 번져가듯 음악도 서서히 넓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침보다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하루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의 변화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고 선선해진 바람을 맞고 나서야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지만 사실 자연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에 달라진 것이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새로운 시간이 조금씩 준비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음악을 들으시는 동안은 조금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둠이 한순간에 걷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밝아오는 아침처럼 말이죠. 그럼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 계속하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준비한 찬양은 주 은혜임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남은 것은 상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고 누구 앞에서 마음껏 울 수도 없어 홀로 눈물을 훔치던 날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붙잡고 있던 작은 소망마저 하나둘 사라져갈 때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죄송하고 민망해지는 순간도 찾아오곤 하죠.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다시 세우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한번 믿어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주 은혜임을 가사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신기하게도 그렇게 폭염으로 기승을 부리던 날씨가 비가 한번 내리고 나니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올여름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입추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루아침에 계절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절은 이미 가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산과 들은 이미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을 바라보며 성경 속 사람들의 기다림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엘리야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묵상해 봅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를 묵상해 봅니다.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다림을 보다가 나를 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외면하고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참 믿음이 없다. 참 깊이가 없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들임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딸들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우리 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직 응답이 없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지칠 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딸들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의심하기보다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딸들의 입술에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입추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더운데 정말 가을이 오기는 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비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 정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죠. 계절은 우리가 알아차린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이미 다음 시간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문득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 엘리야도 비를 약속받았지만 눈앞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있었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는 너무나 다른 감옥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끝을 알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 속에서 그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감옥의 문이 열릴지, 이 광야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래 기도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시간.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시간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솔직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계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눈에는 어제와 똑같은 산과 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다음 계절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오늘 당장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아직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한편에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바뀐 어느 날 이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며 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의 삶에도 곧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너무 지치거나 힘이 들면 마음도 쉽게 무너지고 믿음마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초자연적인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던 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그를 만지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돌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우슬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초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잠든 엘리야를 찾아와 두 번째로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먹였으니 이제 일어나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잠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고 다시 찾아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의 연약함도 아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쳐 있는데도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언제나 기뻐해야 하고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까지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쓰러진 자리에서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주님 품에 잠시 기대어 쉬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며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놀라운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의미합니다. 갈멜 산에서는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는 조용한 음성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마음마저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빨리 뛰라고 재촉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혹시 지금 지쳐 있습니까?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지안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학위를 받고 서른이 안 된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인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교수가 됐습니다. 북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10월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가 아기 엄마로서 또 젊은 학자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짧은 인생은 2011년 4월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블로그에 남긴 글을 모은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아,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우리가 작은 행동과 작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면 훗날 새들도 깃들고 그늘로 위로하며 열매도 나누는 큰 나무가 되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을 받겠죠. 이른바 사과나무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쏘시개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한데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요. 쿵쾅쿵쾅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해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다윗은 안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악과 해로 이어진다고 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멋진 삶으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드십시오. 지혜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려야 하는지와 같은 지혜를 많이 알려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몇몇 구절은 외워서 익히라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먼저 잠언을 날마다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도하고 평강을 주는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만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염려를 대신할 겁니다. 주님,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염려들을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익점은 고려시대에 목화를 재배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몰래 부통에 목화 씨앗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목화는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시킨 품목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당시 고려의 공민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향한 문익점이 고향에 숨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목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문익점은 3년의 고생 끝에 겨우 목화 한 그루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전국에 퍼져 백성들이 사계절 내내 솜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우왕 시절에 다시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안한 정치 상황에 고려 말기였지만 왕이 바뀌고 신하들이 죽어나가도 문익점만은 목화를 재배한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때에도 정몽준 편에 섰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참수를 당했지만 문익점만은 목화씨를 재배한 공을 인정받아 오히려 공신의 자리에 올랐고 그 후손들까지도 목화씨

0: 이 문익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직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뭔가 조금은 부족해서 훗날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을 때 자신 있게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복음 증거에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이 필 것이고 그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목도 생길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 낙심치 말고 훗날을 약속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1: 아멘.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서요. 말씀 듣기를 원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기에 힘쓰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지고 더 좋은 신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주시길 기대하면서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찬양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레거시 쿼테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아름의 찬양입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며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에도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소프라노 고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테너 조정기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앞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와중에도 기뻐하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얻은 체험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최후해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거의 펜로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복된 삶을 누리며 궁극에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세상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시온을 향한 대로를 마음에 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시온까지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힘으로 고단하지만 또한 즐거운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함께 은혜 나눠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넘어야 했던 한경직 목사님과 피난민들은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중공군의 총소리가 탕탕탕탕 들려오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진흙탕길을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극한의 그 고통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피난민들은 주저앉아서 통곡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그곳에서 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밤새워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도

수 없는 절체절명의 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아침 해가 뜰 무렵 신비로운 안개가 적군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소양의 마라나타,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당시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했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집에 다녀오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깨어있는 종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 깊은 밤중에라도 주인이 왔을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인내한 종을 주인처럼 대접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충성됨과 정직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그대로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뇌와 인내와 수고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인 열심을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붙들고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 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빌포르드 감옥에서 춥고 캄캄한 지하 독방에 갇혔었다고 합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육신은 쇠약해져 갔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깊고 어두운 극한의 공포와 고립감이 매일 밤 틴들을 옥죄듯이 힘들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틴들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미한 등불 아래서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은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비록 틴들은요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지만 틴들이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흘린 수고의 눈물은 영국 전역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향한 틴들의 영적 열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날 수억 명의 성도가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풍성히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지켰던 틴들, 우리 순교자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아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네, 세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어 워십의 주를 앙모하는 자, 마코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셨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배가 불타오르고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칠흑 같은 밤, 영적으로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공포에 떨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자 한자 새겨넣은 성경책들을 강가에 던지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건넸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은 그야말로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의 육신은 그날 밤 죽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셨지만 선교사님이 밤중에 뿌린 그 말씀의 씨앗,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밤중에 뿌린 이 빛과 같은 말씀의 씨앗은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의 불길을 지피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드린 그 믿음의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국 교회 위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폭발적인 부흥의 축복으로 넘치게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갚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싱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당신께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원네이스너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마틴 루터는 황제의 서슬퍼런 그 체포영장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성벽 안의 좁은 방, 사방이 정막하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칠흑같은 영적인 밤을 보내게 되죠. 몸은 병들었고 외로움과 영적 공격이 극에 달한 절망의 그 시간이었지만 루터는 그 어둠 속에서 펜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워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 안의 외로운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온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며 영적 파수꾼의 자리를 지킨 이 루터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가 밤을 지새우며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은 마침내 인쇄되어서 독일 전역의 민중들에게 말씀의 등불로 환하게 타올랐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거침없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고립의 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한 이 루터의 영적 열심을 잊지 않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어둠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라는 넘치는 축복으로 이 루터의 헌신을 풍성하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므로 마지막 곡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어둠 속에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 날이 선선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무더웠던 여름에 선선한 바람은 우릴 기분 좋게 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똑같은 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분명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입추를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계절은 바뀌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내 영적인 삶도 이렇지 않을까?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 꾸준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분명 내 영은 성장하고 있음을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무에네 오 신실하신 주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한부영 플레이트의 예수로 살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요.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서머 스페셜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다양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눴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주변에서는 뭐 어떨 때는 좀 날이 선선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는 시도를 못 해봤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날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새벽과 밤에는 조금 선선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정말 이 길고 무더웠던 폭염 가운데 있었던 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째깍째깍하고 돌아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입추를 지났죠.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는데요. 입추를 지나서 그런지 정말 선선해졌더라고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기분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기분 좋게 선곡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의 프레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이 찐다.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요. 가을이 되면 또 기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 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선선한 계절에는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구약성경에 있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아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래 참음이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치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내 힘으로 당장 해결하고 싶을 때 나의 열정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기에 오래 참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오래 참음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담대한 영적인 행동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거룩한 기다림을 이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우르타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예수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지치고 힘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을 하세요? 마냥 누워서 쉼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좋은 것을 먹거나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보양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치료다 해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나 보상을 받게 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무더위가 지속된 한여름에는 그래서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서 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휴식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육체 회복이나 정신적으로 지침을 회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된 회복은 주님께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새로운 힘도 주시고요. 또 일어설 그 힘과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내 육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또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새 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전해드렸어요. 인생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럴 때 다그치지 않으세요. 내 곁에 와서 쉬면서 회복하라. 새로운 힘을 받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조금은 버겁고 지치고 때로는 이제는 막다른 길 같고 힘이 없다 부족하다 느껴지더라도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 내밀어서 힘주시는 분, 또 앞에서 이끌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또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도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09 성도님께

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복음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샬롬 해주셨는데 남북한의 상황도 그러네요.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또 단절을 외치면서 서로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복음통일의 그 마음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마 깨어 계시다면 또 기회가 되신다면 자주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남한 지역의 날씨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0: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에서 안 태어났으면 오늘의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보면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늘 웃음이 만발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일어나서부터 거울을 보면서 스마일 하면서 오늘도 잘할 거야,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낼 거야, 그 어떤 일에도 제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내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솟아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겪을 만큼 아픔은 다 북한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제가 13살부터 생선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 18살에 제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많은 아사자들이 났을 때 저희 집에서도 8식구 중에 5식구가 아사로 돌아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저희 두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제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마누라들이 나가서 뭐 두부밥 장사하며 인조고기밥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남편들은 집에서 술을 먹고 외상을, 언니들은 그 남편들의 술 외상 가지고 빚을 물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숙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한 대 있던 밑돈의 돈을 다 언니들한테 넣어놔주고 제가 중국 가서 한 달만 벌고 오리라 결심하고 떠났던 길이 결국은 제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냥 뭐 어느 한족 남자한테 팔려가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가정의 뭐 며느리로, 뭐 이렇게 한 자녀의 엄마로 지극히 살면 되는데, 그냥 나는 그 집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자기네 종자를 받을지 못 받을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마냥 구경하러 왔을 때 자궁에 루프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수치감을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됐는데,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병원인 거예요. 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분가를 요청하고 살고 있을 때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5월 4일이면 예정일인데 4월 26일 날 11명의 경찰이 와서 저를 들어서 경찰차에 실어서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한 봄 되는 주사바늘에 약물을 투여해서 제 뱃속에 약물을 투여해서 사산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만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의 기쁨은 엄마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나면 예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기쁨이 있잖아요. 죽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엄마한테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낳아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사가 목 눌러 죽인 거예요. 그 목 눌러 죽어서 혀 가로 먹은 갓난 아기를 다리 거꾸로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딸 아이라고. 그때 제가, 북한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선전대나 이런 데서 발성 연습을 할 때 해마다 봄이 오면 산가들에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계절의 봄은 오는데 내 마음속에 꽃은 언제 피려나, 내 마음의 계절은 언제 찾아오려나,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항상 중국에 팔려가서도 그 항신료 때문에 먹지 못해서 이 밥을, 쌀밥을 물에 말아먹고 계란밖에 먹지 못할 때 배고파서 온 주제, 거지에서 온 주제, 뭔 가리는 음식이 이렇게 많냐고 할 때, 저희는 나라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세뇌가 무섭더라고요. 이 죽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제 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오늘에 이렇게 된 것이

나를 지켜줄 저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세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우리 나를 지켜줄 저국이 없었어. 나를 지켜줄 용도자가 없었다고 제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저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를 출산을 하니까 이제는 같이

말에 어느 자매님이 저인데, 아, 자기가 있는 곳에 누군가가 유모차가 있는데 필요하냐고. 어차피 하나에 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받으려고 제일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니까 옆에 현금함이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돈은 20원 전부였어요. 그 20원의 가치가 중고 유모차라는 그 가격을 대비해서 제가 현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씨까지 써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날 알면 어느 마이 아냐고. 왜내 이야기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냐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참석하고 나니까 유모차 한 대만 받는 줄 알았더니 신생아 용품이 가득 주는 거예요. 수입대, 북한 말로 수입대 지출이 많네. 20원 유모차 중고 가격으로 저는 바쳤는데 신생아 용품이 플러스해서 더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만들어 있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예쁜 입히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을 예쁜 거를 못 입히니까 아기도 안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밀었어요, 남자애처럼. 근데 그 예쁜 옷을 입히고 나니까 그 머리를 민 것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혔는데 남자애 같이. 그냥 두 번째 주가 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유모차를 실어 왔으니까 뭐 교회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그래도 저한테 유모차 가지러 가겠다던 자매님이 한 번쯤은 전화 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8시 넘었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안 오지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초보적으로 한 번쯤은 내일 한번더 가보지 않겠냐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고 하니까, 오, 갈래? 그러는데 안가 하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본심이라는 게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이 한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기다려서 등에 아기를 놓고 자전거 타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5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 전안 아플 줄 알았어요. 또 아픈 거예요. 또 전도사님은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 내내 힘들었어요. 안 가면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내 다리가 굽혀지고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되는데 항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춤 지지 흘리던 내가 제일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머리에서는 죄인이 아닌데 입술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감옥도 아니고 구치소도 아니고 뭐가 잘못해서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지? 입술로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곡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몸에서 뭔가가 욱욱하고 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세숫대야에 조금 못 넘게 다 토한 거예요,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는데 음식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던 거예요. 그때 영적 기도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는 순간부터 내 몸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저는 하나님의 나를 창세부터 저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실 게뭐 있냐고,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협박하다시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는 잡혀 나가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세상 말을 너무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100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감사 100번으로 끝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주는 말하는 저 은사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간절하게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통변의 은사까지 주십시오 하고 다시 기도를 해서 20일 만에 통변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결국은 성탄절날 어디 어디 예배당에 가게 되면 어느 집 며느리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와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저희 딸을 사용하셔가지고 돌 지난 아이지만 어린아이 품은 그 아이를 보면서 경찰이 동네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기적같이 다시 제가 경찰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력

5살 날에 저희 딸이 폐렴으로 이변하게 됩니다. 폐렴으로 15일 동안 이변을 하면서 혈관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쉬는 쉬면 쉬는데 애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아과 원장님이 이제는 마음의 준비하세요 하고 저를 아기를 놓고 퇴원시키는 거예요. 퇴원시켜서 등에 아기를 놓고 간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저 같은 애를 던지고 제가 맨 땅에 추운 겨울에 2시간 동안 하나님, 차라리 그때 죽은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주시지나 말지. 왜 1년 동안 내 품에 안겨놓고 정을 다 주고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눈물 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난리를 치고, 교회를 지키던 할머니가 오늘이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울까 하고, 실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애는 저 밑에서 버드득 버드득 대고 저는 맨 땅에 앉아서 뒤굴고, 근데 갑자기 한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제 아이를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아이가 엄마 하고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선 이름으로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설령아 놀라서 설령하고 부둥켜 안아야 되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갑자기 운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딸이 운해라고 이름이 밖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얻고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너네가 고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고쳤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애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정신 돌아서 다시 병원에 온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애가 등 뒤에서 활짝활짝 웃는 애를 보면서 본인도 12달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덩어리를 버려버리고 온 가족이, 소아과 원장님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방공망 부족을 틈타 러시아가 미사일 공습을 강화하고 동부 전선에서도 추가 점령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소모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립으로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중남미의 좌우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개발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국 AI와 로봇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가을철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늘자 보위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를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 차이도 5% 이하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 시즌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으며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공습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부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걸프 지역에서도 패트리어트 수요가 늘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으로 러시아 접경 지역을 공격해 벨고로드에서 6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 두 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진격하면서 장기화한 전쟁의 소모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남미의 양대 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 끝에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대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멜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와 맞서는 야권 후보 유세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사 대리급으로 낮췄는데 아르헨티나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해졌습니다. 룰라는 복지 확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대를 강조하는 반면 밀레이는 정부 축소와 시장 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룰라와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밀레이가 상대 진영을 공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양국의 연간 상품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르고 자동차와 에너지 등의 공급망도 긴밀해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개발 활동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오픈 AI는 내부 평가 결과 아스트라가 사람의 개입 없이 핵심 시스템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목표만 주어져도 공격 방법을 스스로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위험 단계의 사이버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보안 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뒤 다시 개발에 나설 방침인데요. 아스트라는 10년 이상 풀리지 않았던 수학 난제 10개를 해결한 차세대 모델로 공개도 했지만 엿새 만에 사이버 능력에 대한 우려로 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도 보안 시험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시험용 가상 환경을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공격 능력과 이를 막는 보안 능력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과 국방 등 민감한 분야부터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첨단 기술 기업 간의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716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했으며 순이익도 전년보다 약 200% 증가한 2억 7,821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는 약 61억 위안, 우리 돈 1조 2,8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인데요. 특히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 모델로 주목받은 딥시크가 약 300억 원을 투자하고 유니트리와 휴머노이드용 AI 모델과 고성능 범용 로봇, 대형 언어 모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기계 설계와 동작 제어에 강점을 가진 유니트리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딥시크가 결합해 낯선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간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로봇의 두뇌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자체 기술 생태계 구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말 5.28%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가 최근 국채 발행 계획에서 향후 발행량의 증가라는 기존 표현 대신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채 공급을 줄이면 채권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도 일본이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등 실물경제의 금융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만으로 장기 금리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가을철 군입대를 앞두고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나타나 보위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기업소들이 가을 초모 대상자 명단을 군사동원부에 제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당 청년 동맹 간부들이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모들로부터 달러나 물품을 받고 명단에서 이름을 빼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대 대상자 명단 누락을 돕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으며 전국에서 군사동원부에 제출된 명단의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지자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보위기관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진에서는 뇌물을 받은 간부들과 이를 제공한 부모들이 보위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군복무 환경에 더해 러시아 전장으로 파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 초모가 러시아 추가 파병을 위한 예비 절차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입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가을 초모와 추가 파병이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를 대형 쌀 도매상인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는 인민위원회 양정과의 지시와 관리를 받지만 실제 곡물 확보와 판매 등 일상적인 운영은 기존 시장에서 쌀 장사를 해온 돈주들이 맡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돈주들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부족한 자금과 곡물 수매 유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존 쌀 도매상들은 농장과 생산자, 중간 상인 등으로 이어지는 자체적인 메인망을 갖추고 있어 국가기관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곡물 관리 경험도 있어 판매되는 쌀의 품질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곡 판매소 출범 초기에는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이 약 30% 차이가 났지만 현재는 격차가 5% 이하로 좁혀졌고 최근처럼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 판매소 가격이 시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식량을 공급한다기보다 개인 장사꾼이 쌀을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민일보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프로축구 선수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고 한국 팬들 앞에서 이례적으로 입단식도 가졌습니다. 이강인이 받은 7번은 구단의 대표적인 공격수였던 앙투안 그리즈만이 사용했던 등번호인데요. 지난달 말 약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50억 원의 이적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강인은 구단과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자신을 원한다는 진심을 느꼈고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 순간 발전하고 싶은 선수라며 새로운 팀에서도 100%가 아닌 120%를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시메오네 감독도 이강인을 겸손하고 노력하는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이강인이 과거 그리즈만처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만 구름 가득하겠고요. 이어서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함경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 지역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

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3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 대구 34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제주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5도, 신의주와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개성 31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3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이 27도,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남해 동부와 제주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남해 바다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활에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문자 등 보내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 주중의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를, 말씀을, 교훈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밤낮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을 주시는데 흡족하게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대해서 대접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셔야 하는 사람보다 커다란 가마솥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복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묵상하는 사람.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0: 우리가 강가에 있으니 마치 하나님의 진리, 긍휼, 은혜, 강가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 세상이야 가물든 말든 늘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죠.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은 악한 재산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복보수같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실을 맺는 사람.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다 볼 때 과연 내가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나 돌아다 볼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 차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각자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 정착 8개월차,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을 모셔봅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

0: 바로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 저희가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0: 지금 북녘 땅, 고향 땅을 떠나온 지 그래도 기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네. 선생님의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1: 저희 기억 속은 조선에 떠나올 때 조선이란 북한이란 나라는 매일과 같이 아우성 소리고 매일과 같이 죽어가는 그런 시체뿐이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 아이들 둘 엄마가 아이들도 죽게 되는 것이 거기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거기서도 살지 못했어. 내가 죽으면 아이들도 죽겠지 하는 그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아이들을 벌어 먹이자고 중국으로 돈을 번다고 떠난 것이 결국은 팔려왔습니다.
0: 아,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북한에서 보내신 거죠.
1: 네.
0: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중국에서는 몇 년 동안 그럼 계셨던 건가요?
1: 2001년도에 넘어서 중국에서 2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0: 그렇게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네.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1: 네.
0: 지난 시간을 저희가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어찌 이 시간에 다 담아서 이루어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선생님의 가족분들을 향한 그리움도 있고 선택들도 있고 또 이곳에 오기까지의 무수한 여정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렇게 북녘 땅을 또 지난 날을 다시금 바라보실 때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또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시고 신앙생활도 네. 하고 계신데 그런 북녘 땅을 향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조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0: 네.
1: 그러나 내가 중국 땅을 정말 그 산을 건너 바다 건너 건너오고 건너 힘겹게 건너와서 태국이란 나라에 도착했어.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한다 했어. 내가 올렸구나 하고 무서운 생각도 나고 도망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루 이틀 지나며 하나님 공부를 하며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있었기에 내가 그 험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말 힘들게 온 것이 무사히 도착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0: 오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다다르셨고 그곳에서 네.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세요, 선생님.
1: 네.
0: 그럼 이 땅에 오신 지, 그러니까 남한에 첫 발을 내딛으신 지 이제 막 8개월 차가 되셨는데
1: 네.
0: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 기도 제목은 조선에 두고 온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아이들 우리 두 아들과 중국에 두고 온 아들 위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밝은 악기를 밝혀주시고 그 아이들이 죄를 지지 않고 살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정착생활을 잘하게 하고 앞으로도 좋은 직업을 만나서 돈을 벌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돈도 보내주시고 매일과 같이 저는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0: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선한 길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눈물 가운데 서려있는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일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선생님의 가족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우리 북녘의 가족분들도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우리 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개척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믿겠습니다.
1: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네.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이봉욱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서 이 은혜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정 가운데 한 지점 지점마다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선물들을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가사가 있는 찬송에 이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남과 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한반도를 꿈꾸면서, 그리고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눈물과도 같이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그 눈물을, 기도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지난 토요일 광복절을 보내고 주일에 또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백성이 오랜 광야를 거쳐서 회복한 나라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여는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의 부족으로 삶이 곤고하고 질병으로 인해 운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인생길의 실패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인 듯 하여도 내 안에 나를 지탱케 하는 힘,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귀하신 주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0: 측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들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니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한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무너뜨릴 곡, 마곡당의 왕, 곡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심판 이후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건축학적인 구조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전을 측량하는 사이즈가 이전에 알던 사이즈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장 5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길이가 성전을 측량하는데 한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5절에 보면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다. 예전에는 성전을 측량할 때는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까지 이게 이제 한 척이었거든요. 한 척 약 45cm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52cm 정도 됩니다. 52.5cm 이 정도를 딱 측량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짓는 성전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 사이즈보다 더 큰 치수를 기준으로 이제 짓는 거죠.

그리고 장대 하나도 6규빗. 보통 성전 하나의 규빗보다는 다른 규빗입니다. 6규빗 하면은 3.15cm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높은 높이로 성전을 새롭게 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이거 자체가 실물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인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40장 2절에 보면은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고, 3절에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이 측량하는 기구, 장대를 갖고 서 있으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에스겔처럼 측량을 하지 않지만 이 측량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측량할 때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지팔빌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바깥을 측량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핍박이 계속되어 오지만 그러나 내소를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건데 이 내소를 측량한다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에스겔 41장은 성전 바깥과 내면 모두를 다 본격적으로 측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1장부터 보면 측량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문 벽을 측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께가 6척. 그러니까 여러분, 그한 척, 이 6척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한 규빗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척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6척으로 더 크게 지는데, 문벽 자체가 6척이라고 그러면 문벽 자체가 거의 이제 3미터가 넘는 아주 두꺼운 벽으로, 성전벽. 그러니까 튼튼한 벽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두께도 6척, 저쪽 두께도 6척. 그리고 그문 통로의 너비,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통로가 있는데, 통로의 넓이는 10척이다. 그리고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 요게 이제 성소의 사이즈입니다. 10척, 5척. 그리고 그 너비가 20척, 그 안에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까 두께가 2척이고 통로가 6척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한다 그러죠. 이 내전이라는 건 성전 안에 있는 안쪽의 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전 안쪽의 벽을 측량하는 이 안쪽의 전을 뭐라 그러냐?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측량하는데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처소를 누가 들어가냐면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빛나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천사가 들어가죠. 근데 에스겔은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 게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왜 아직 열리지 않았느냐?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바로 위에 7절에 1년에 한 번,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를 갖고 겨우 한번 들어갈 뿐이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었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에스겔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 길이 언제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열리게 됩니다. 그 밑에 9장 12절 보시면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나중에 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도 결국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직접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측량하는 장면을 옆에서 볼 뿐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5절에 가니까 성전의 벽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은요, 여기 벽을 측량하고 문설주를 측량하고, 예, 입구 너비는 10규빗,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고, 지성소는 20규빗과 20규빗, 20척 이렇게 되죠. 4절에 20척, 너비 20척. 요거는 뭐냐면 4절에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 넓이로 하면 정사각형이고, 20척, 20척에 20척. 이게 이제 정방향, 가로, 세로, 높이가 딱,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 거대한, 이제 이 지성소가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 새로운 성전이,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또 가면, 거대한 온 세상의 지성소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2천 스타디온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생기는데 이 예루살렘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러죠. 자, 그 성이 나중에 보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수입니다. 왜냐하면 1만 2천 스타디온 하면 한 스타디온이 192m거든요. 이거를 1만 2천을 더하면 한 2,300km 정도가 됩니다. 2,300km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한 나라 제국, 온 세상을 정복했던 이 로마 제국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제국이 정복했던 모든 영토의 길이를 총 합치면 이제 1만 2천 스타디온이 되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 이거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함께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지성소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지성소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 생기는 지성소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지성소가 될 때는 온 세상이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그분을 보며 살게 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성전의 벽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이 높이 있죠. 그래서 성전을 두르는 사방면에 골방들이 쭉 있는데, 6절에 골방이 3층이죠. 골방 위에 골방. 그래서 골방이 3면에 이렇게 있는데 모두 30개가 있다 이렇게 그럽니다. 근데 이 골방이 성전 벽으로 붙어서, 성전 벽에 붙어서 성전 벽에 옆으로 쫙 이 내실이 있는데, 이게 가로 10개, 그 다음에 벽 쪽으로 10개, 30개가 쫙 붙어 있다고 그러죠. 30개가 있는데 여기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았다. 자, 이 말은 뭐냐? 성전 안, 그러니까 이거 지성소거든요. 이 성전 안, 여기는 절대 그 무엇으로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침범 불가. 그리고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벽 안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성전에서 이제 서쪽으로 뜰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끝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성전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끝에가 지성소가 있는 거죠. 동쪽으로 들어갈 때는 성소가 있고, 자,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뜰이 있다는 겁니다. 뜰. 이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성전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장식 건물들이죠. 이 안에 너비가 70척, 길이는 90척,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 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곳이 그냥 공개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지성소를 둘러싸고 봉쇄가 되어 있는, 지성소로 함부로 넘어가거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6절 끝까지를 쭉 보면,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그 안에 새겨진 성전 장, 또 그리고 기둥, 그리고 이 벽, 이곳에 새겨진 장식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그룹은 케룹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천사,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자라는 종려나무죠. 종려주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수 같이 생긴 그런 나무들,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번갈아서 조각이 되고 성소의 온 벽을 두르게 됩니다. 그룹 하나에 종려나무 하나, 천사의 모습과 종려나무 모습 하나를 쭉 둘러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종려나무가 가득한, 근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문통로 위에까지,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세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득하고 종려나무가 가득한 이곳, 이게 일종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그룹들이 사실 이 성전 문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화염검을 갖고 입구를 지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5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이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그룹들, 그죠?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룹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그룹들을 여기에 다 새기고 적어 있는 이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22절에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 길이는 2척, 모퉁이와 옆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문들에 대한 이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러한 자세한 이제 설명, 측량하는 것이 이제 42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장차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예수님 때 다시 세워졌느냐? 실질적으로 세워진 거는 아니고, 그러나 이것과 유사하게 본떠서 만든 게 이제 헤롯이 시도를 하긴 했죠. 헤롯이 세운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들은 이 헤롯 때 어마어마하게 증축했던 이 흔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에스겔 41장에서 힌트를 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의 어마어마한 이 상세한 그림들을 여기서부터 48장까지 보여주시는데, 이걸 언제 보여주시느냐? 포로기에, 그리고 제일 절망스럽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이 있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두운 그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핵심은 뭐냐?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예,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내용 중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고 나무재단만 보이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천사는 이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지성소에서뿐 아니라 성소에서도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시는 설교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요즘에도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 주시고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적용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치밀하게 개입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내 삶의 디자이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갈라디아 선교를 떠나는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되뇌이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맡겨드리는 일, 그것이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사역자들과 어둠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지요.

기도란 것은 원래 그런 일이 아닐까요? 저물역 길에서 서성이는 자를 위해, 또 홀로 깨어 일하는 자를 위해, 그리고 힘겨운 삶의 무게 아래 눈물 짓고 갈망하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도한 만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니,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351장, 새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가 지쳐서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힘이 나지요. 저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돌아볼 때 저의 기도로 그런 놀라운 주님의 개입하심이나 치유하심 또 역사하심이 나타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는 너무나 저의 기도는 미약하고 적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과 교인들,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시간과 마음을 들여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80장, 새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두 곡의 찬송 이어듣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소중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중보기도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 달려있겠지요.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 다해 간구하는 것, 그것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임을 우리 모두 깨닫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 우리나라와 열방을 품으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마지막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가 482장, 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서머 스페셜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규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극동방송 찬송찬송과 늘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밀어놓은 책 한 권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서점에 가보면 자기 위로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마라 등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 한 몸이라도 추스르고 살자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책들이 많죠. 물론 그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첫 곡입니다. 축복하노라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 주문이 아닌 대화.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제기독교 자선단체 티어펀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크리스천 중 꾸준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20%라고 합니다. 이 중 57%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에서 49%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계시는지 의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도를 열려라 참깨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말하는 과정만큼 듣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을 도망다닌 뒤에야 왕이 됐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던 주님의 응답에 바울은 오히려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올바른 기도의 목적을 배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지신 목자, 에바다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거울을 한번 보셨나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아는 분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참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칭찬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비하한다면 주님께 죄송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성도입니다. 두 팔로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요.

무디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무디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력감과 연약함을 느끼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임을 삶 속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편협하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괄시나 무시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를 통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인내와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실수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단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 없이 즐기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을 걸은 지난 날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광야 길을 기억하려면 첫째,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고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선포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가요? 또 똑같은 이야기네 하면서 귀를 막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하면 그 말이 자녀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금세

따르고 파리해져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는 네 가지 결과와 직결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이자 번성의 비결입니다. 과거에 제가 수요 큐티 모임을 인도할 때 평소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시던 분들도 자녀의 입시철만 되면 옆에서 하던 입시생 기도 모임에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모습이 저마다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말씀대로 차지하고 번성함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게 여겨지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광야길을 기억하려면 둘째,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씩 왜 나에게 이런 고단한 광야길이 찾아왔지? 하며 절망하곤 해요. 물론 욥이 겪은 것처럼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요.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내 죄와 교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나를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슬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에 한탄하지만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어서 광야의 기억은 감사가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깨달을 때 광야의 기억은 원망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3절 말씀처럼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절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과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더 화려하고 좋은 의복만을 원하기에 슬퍼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기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 불평만 하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징계하시는 사건이 5절에서 보듯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주를 경외함으로 엎드리면 결국 7절 말씀처럼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광야는 어디인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의복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의복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타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돌보시며 말씀 공동체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만 잘 드리면 세상에서 번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릴 적 손가락이 잘리는 고난으로 학창 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니 진로가 걱정되었지요. 그래서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채우려고 해외로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새벽에는 마트 청소, 낮에는 식당 허드렛 일,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저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부지런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 공고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내 힘으로 개척하려 한 교만이 보이며 하나님

0: 이미 먹이시는 만나 같은 말씀이 들렸어요. 이후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함과 해안가의 멋진 저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백발의 노인들만 가득한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어느 곳이 진정 아름다운 땅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비록 야망을 이루려던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헐벗지도 주리지도 않게 돌봐주셔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취직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신결혼까지 했어요. 또 17년간 한 직장에 근무하며 지방에서도 일해보고 쫓겨날 뻔한 고비도 겪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요. 직장 고난으로 제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보게 하시고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인 말씀 공동체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의 적용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직장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라고 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환경이 갑자기 화려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교만과 불신이 깨지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자족의 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처럼 널린 내 인생의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면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철과 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어 옥토를 누릴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배부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거친 광야를 만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풍요함에 이르러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목이 곧고 완악한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사모하면서도 저희를 살리려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잔소리로 여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질병과 물질의 연단, 인간관계의 고난 가운데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징계였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저의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철과 동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 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8월 특별집회를 개최합니다. 행복한 전원교회 이광열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5일 화요일과 8월 26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두 차례씩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 285에 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 254에 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로마서 16장 중심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인식되고 계십니까? 함께 공간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께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받는가 기억되는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어떤 남편으로 생각하는지, 내 남편은 나를 어떤 아내로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떤 자녀로 생각하는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자아가 어떤 정체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며 추천하고 천거하고 문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가 AD 약 57년경. 아직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이로부터 3년 뒤 AD 60년경 처음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기 3년 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 편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한다. 11절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두 구절을 합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난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인물이 무려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된 33명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잊혀질 수 없는 이름,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오랫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영혼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는 사람, 사역 속에 잊힐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과 함께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가슴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추천하는 한 인물,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시 사이, 현재 고린도 운하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흔히 베베 집사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데 자매가 있습니다. 2절 계속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준 귀한 자매, 내가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어. 그 베베 자매를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사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대장금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한 줄 나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드라마가 돼.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한번 도입해 보면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작가들은 상상력을, 이매지네이션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모두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 3절 4절에 계속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긴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라틴 표현입니다. 헬라 표현은 브리스길라이고 아굴라는 그대로. 이 부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을 대신하여 내놓을 만큼 목숨을 내놓은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계십니다. 계속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배 처소로, 모임의 장소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집으로.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고 그들은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자기 집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들 부부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에게 문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첫 번 그리스도인이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이를테면 이런 한 구절이 10부작, 20부작으로 그의 많이 수고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7절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른 안드로니고. 이야기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안.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그 중에 특히 바울과 함께 한때는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어떤 일에 인정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바울의 친척이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계속해서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세상에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니 세상에 그들의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가,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중 어떤 사람?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안에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드루베나, 드루보사. 드루 돌림이죠. 아마 형제 한 가족이 아닐까 이러세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수고한 사람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 있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세요. 아, 나는 여기에 들어가겠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계속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친형제로의 루포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루포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에게는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동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빌롬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들 말씀드리면 그 교회 내에 거룩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양인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갖다 대고 어린아이에게는 직접 입을 맞추고 깊은 그들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 볼까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바드가 너희에게 문안. 지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베베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대.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바울의 3차 전도행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할 말.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드디오에게 받아 적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써. 그 드디오가 대필을 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온 교회를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 이 성에 고린도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정을 맡은 이를테면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회계를 맡은 책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이름이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문안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16절 뒤에 나오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문안받는 사람, 좋은 이미지의 사람, 평판 좋은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 외에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바를 거슬러 말씀대로, 배운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거스른다는 원어의 표현이 반대로 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 거슬려요. 우리 집에 지금 조금 거슬려요. 그러면 그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 계속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 사업,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하는 일, 그 일만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일 하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승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성도들에게 와서 마음 착한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편지의 내용처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KT 데이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KT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부유하고 아주 능력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회장과 홈커밍 퀸을 지냈고 그 학교 출신으로 가장 멋지고 근사한 여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미 고3 졸업할 때 연인도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안정된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 18살 나이에 성탄절 단기 선교를 통해 처음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KT는 우간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 특히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충격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전부터 우간다의 평생 목

머물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 KT는 일정 기간 봉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이들의 모습에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 1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인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KT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5살 난 우간다 어린이 스코비아와 만남이었습니다. KT는 스코비아를 잠시 돌보게 되었고 아이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스코비아가 조심스럽게 K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단순한 어린아이의 이 물음에 KT에게는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린 스코비아는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와 사랑을 베풀어줄 엄마를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KT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KT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여러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죠? KT는 큰 부담과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간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부르신다고 믿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하려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케이트는 우간다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 둘 그녀의 비좁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케이티 집에 온 어린아이들은 가난과 질병, 부모의 죽음이나 가정의 해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KT는 그들을 단순히 돕는 대상에서 후원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간다 어린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결국 13명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어린 엄마였던 KT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주 경험했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매일의 식사와 교육, 질병, 치료, 생활비, 법적 절차, 정서적인 상처를 돌보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만 돌보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는 아이들 교복을 주고 학용품을 주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식량과 의료가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그가 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펴나갔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남편 벤지와 함께 여전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38살의 KT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우간다에 살아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KT는 자신의 겪은 경험을 블로그와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영어원서 Kisses from KT라고 하는 한국어판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으로 2012년에 발췌했습니다. 이 책에서 KT는 자신을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주 두려워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울며 지났던 세월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 앞에 놓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KT가 실제로 경험했던 실화를 담은 Kisses from KT, 엄마라고 불러도 되요라는 책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KT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나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가슴에 들려오는 가느다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응답이 한 가정과 수많은 아이의 삶을 바꾸었고 교육과 의료를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성경적 높은 가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KT는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에 맞닥뜨린 문제를 돕기 위해 2008년 아마지마 미니스트리, 소위 말하는 원어로 우간다 현지 언어인 루간다어로 진리라는 뜻의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지마의 후원 프로그램은 과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음식과 의약품,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무조건 외국으로 데려오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우간다의 가족과 함께 친척,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을 넘어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회복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KT는 또한 독신 엄마와 가난한 가정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직업, 의료와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고통을

0: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움은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진정한 섬김은 도움 받는 사람을 영원히 의존하지 않게, 영원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지향했나. 마지막으로 KT의 이야기는 믿음이 추상적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만 아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감상적인 입술에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수원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계를 초월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8월 17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간증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회 장소에 갔어요. 앞자리에서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의자 앞에 한 상자가 보였습니다. 상자에는 핸드폰 뭉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수련회에 은혜를 받으려고 이 기간 동안은 핸드폰을 안 하기로 하고 핸드폰 전체를 수거해놓은 것이었어요. 찬양을 따라 부르는 순간 앞에 그 핸드폰 수거 박스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핸드폰을 걷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야,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자 저렇게까지 결단을 한구나. 나는 요즘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어떤 뭐 실제적인 음성은 아니었더라도 마음속 깊이 울리는 도전이 있었어요. 부족했지만 수련회 집회 동안 저도 미디어 금식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 이 부분을 친구들과 나누니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뭐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뭐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며 순종하는 과정 속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이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 지난주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나라사랑축제가 은혜롭게 잘 마쳐졌죠. 참 많은 친구들이 결단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험기간, 또 학원 여러가지, 또 집안의 일정들, 여러 개인적인 상황들을 내려놓고 결단한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그 찬양하며 결단했던 어린이 합창 단원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스태프들의 헌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나만하는 기쁨들이 넘쳐나는 복된 월요일 아침, 휴일이지만 이 휴일에 올바른 선택, 또 결단의 선택,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택들로 힘있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같이 하시죠.

그날 결단했던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던 우리 친구들은 각 교회에 돌아가서 조를 짜서 카톡방을 만들었고요. 기도회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같이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한 것을 내용 올리는 그런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실전을 하는 거죠. 결단을 했는데 학생들의 그 결단 가운데 순수하고 소중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모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이 휴일에도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기로 결단하신 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단하신 것 아니겠어요? 또 이 휴일에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위해,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침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승리도 패배도 결단의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감히 도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천천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단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에 저는 이 아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차고 충실한 한 걸음이 모인 것,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 오늘은 아시겠지만 우리 광복절에 대체 공휴일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한 번 더 저희가 방송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독립유공자들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거룩한 결단, 실질적인 선택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선택, 그들의 그 마음들을 더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함께 찬양하고 계시죠? 우리 한 곡 더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하고요. 잠시 후에 광복절 특집 우리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에디트 에바 에거의 아우슈비츠의 무용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무대를 꿈꾸던 16살 발레소녀 에디트 에바 에거. 어느 날 그는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극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우슈비츠였습니다. 박수 대신 군화 소리가 들렸고 화려한 의상 대신 줄무늬 수용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44년 그의 가족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고 부모님은 죽음을 당합니다. 어느 날 악면 높은 나치 의사 맹겔레가 에디트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 앞에서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에디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가운 수용소 바닥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몸은 아우슈비츠에 있었지만 마음은 철조망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에디트가 자신의 책에 붙인 원제는 The Choice, 곧 선택입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에 갈 것인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질 것인지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게 마음까지 내어줄 것인지 작은 희망을 지킬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상처 이후의 삶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0: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나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겠다. 에디트는 아우슈비츠에서 춤을 추며 좌절과 낙심, 절망 대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후에도 복수와 분노보다도 주님이 주신 비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날마다 붙들었던 선택의 열매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좌절할 이유가 넘쳐났고 화투판과 술잔과 허무 속으로 숨어들 명분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은 그 손쉬운 도피 대신 차디찬 감옥과 이역만리 만주벌판을 선택했고 육신의 안락 대신 조국의 내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빼앗긴 뒤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트가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고 무대를 상상했듯이 그들은 식민지의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광복의 아침을 상상하며 싸워갔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 이 문학을 하나님께 광복절 특집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또 오프닝 말씀 또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독립유공자들의 그 삶,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거룩한 결단이 있었죠. 가문과 나 육신의 안위, 심지어 하나뿐인 목숨까지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그 선택은 단순한 마음에만 그치진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그렇기에 그 열매, 그 결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믿음의 가치를 향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진정한 결단은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아침의 일상 속에 또 오늘 이 복된 날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월 17일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여러분 오늘 귀한 휴일에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또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링크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은 인생 여정을 경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운동장을 수십 번 돌아야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아직 몇 바퀴를 더 돌아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달이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더 살아가야 합니다. 육상선수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뛰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미달의 의식을 가지고 더욱 힘써 전진합시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우리도 붙잡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입니다.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쫓아가노라. 바울은 전심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목표를 향해 힘써 달려갑시다. 진보하기 원한다면 힘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생명체에게

0: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것뿐입니다. 힘써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떠내려 갑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힘쓰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는 언제나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으신 그것을 나는 아직 온전히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족해야 할 것과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는 언제나 만족해야 합니다. 외모, 집안 배경,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배우자 등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내 신앙과 인격이 잘 성숙해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월세에 불만족해서 전세로, 내집 마련으로, 넓은 평수로 옮겨갈 줄은 알면서도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불만족을 다시 일깨웁시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과거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원한다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과거에게 제물로 바치고 삽니다. 과거에 매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매이지 맙시다. 과거의 성공에도 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받은 상처에도 매이지 맙시다. 운전자는 뻥 뚫린 전방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뒤를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잊어버려야 할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갑시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집념을 가지고 푯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거룩한 집념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마라톤 선수에게는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온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온고집을 가지고 푯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고집스럽게 달려갑시다. 굳센 집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해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다시 뒤집고를 반복하며 살지 맙시다. 올해는 거룩한 온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한 바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잊어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푯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대체 휴무 날이죠. 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 참 아름답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빛을 다시 찾는다 이런 뜻이 된다는데요. 81년 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펄럭이며 대한독립 만세 이런 함성이 울려 퍼졌죠. 어둠이 거치고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시편 126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죠. 수많은 희생과 눈물 끝에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며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다시 찾은 빛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 풍성하게 올려드릴게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Beautiful Land라는 찬양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아멘. 자, 오늘 두 곡의 찬양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떤 하루를 좀 보내고 계신가요? 뭐 평소의 월요일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 아마 계신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가족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산으로 들로 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간을 보내시든지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에 앞서서 오늘이 이제 광복절 대체 휴무 날입니다. 광복절이 8월 15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대체 휴일을 지정을 해 주었는데 오늘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이었죠. 광복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와 어떤 환호성이 있었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마음껏 표출했을 겁니다. 해방의 기쁨이었죠. 그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결코 다 질 수 없었던 죄악의 짐, 버거워서 버둥대었던 그 모든 악인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의 길로 풀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해방과 영혼의 해방,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깊이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영혼의 해방, 먼저 함께 그 기쁨을 노래하시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에 여러분 숲속 콘서트가 아름다운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공원 동문 쪽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매년 우리 또 울산극동방송과 동행해주시는 우리 전파 선교사분들 그리고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저희가 한 해에 한 번씩 여러분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애를 쓰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오셔가지고 꼭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여러분도 즐거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날 사회 누가 봅니까? 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 그래도 한해 동안 동행해 와주셨는데 여러분께서 마음 보내주신 만큼 저희가 잘 사역했다 말씀도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 아름다운 무대에 담아서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또더잘 모실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27번을 통해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출연진 분께서 또 이번에 와주세요. 정말 명성이 자자한 소프라노시죠. 김영미님부터 시작해서 테너 김현호 씨, 뭐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의 실력이나 영성은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을 또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타 채널에서 방영되었던 오빠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트로트 관련돼서 아주 맛깔나게 노래를 부르시는 참가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출연하셔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던 가수 조범진 씨가 이번에도 울산극동방송 숲속 콘서트에 오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약간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숨쉬는 영원한 오빠, 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남다른 감수성으로 기타 선율로 우리 마음속에 이 살랑살랑한 그 소녀 감성을 깨워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테너 김현우님의 음성으로 이한곡 찬양 함께 할까요? 승천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에 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아요.

0: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입니다.
1: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1: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울산 극...